如歌，无愧于心，献上一生承诺。蹉跎的身影在风雨穿梭，沉静的心中有一只小白鸽。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이날은 중국 인민에게 있어서 천지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는 더없이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수도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경축하는 성대한 기념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중앙인민정부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열고 국가주석, 부주석의 명단을 선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성립을 선언했으며 준례 동지를 정문 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모택동 동지를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주덕 동지를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으로, 심경유 동지를 최고인민법원 원장으로, 라영환 동지를 최고인민검찰서 검찰장으로 임명했으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중앙인민정부의 시정강령으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후 3시 수도 북경의 30만 인민대중은 천안문 광장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경축하는 의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 속에서는 무시로 우려와 같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천안문 성루에는 모택동 주석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요인들이 올랐고 관례대에는 여러 민족 대표들이 올라섰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족을 대표한 주덕회 동지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조악 속에 모택동 주석은 국기개항 때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오성 붉은기가 10월의 상공에 나부꼈습니다. 뒤이어 모택동 주석의 우렁찬 목소리가 천안문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성립되었다. 중국인민은 일떠섰다. 격동의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중국 대지를 진감했으며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인민은 피어린 투쟁을 거쳐 빛나는 승리를 이루게 했습니다. 모택동 주석의 장엄한 선포는 낡은 중국에 대한 결속의 선고였고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 통치의 붕괴에 대한 선고였으며 100여 년 동안의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결말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위해 중국의 조선족들도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일제와 싸웠으며 국민당 반동파와 싸웠습니다.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에서 조선족들은 피를 흘렸고 수많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때문에 오늘 조선족은 중화의 떳떳한 주인으로 되어 자신들의 대표를 당당하게 천안문 성루에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 주덕 총사령이 중국인민해방군의 지휘원과 전투원들에게 중앙인민정부 및 모택동 주석의 명령을 견결히 집행하며 재빨리 국민당 군대의 잔여부대를 숙청해 아직 해방되지 못한 국토를 해방하라는 중국인민해방군 총부의 명령을 반포했습니다. 이어 육해공군의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보무당당한 인민해방군 3군 전사들은 름름한 모습으로 천안문 광장을 주름잡았습니다. 이날 연결시에 2만여 명 군중들은 거리에 뛰쳐나와 경축 모임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집회에서 연변의 당정 지도 일꾼들은 열정에 넘치는 연설을 했으며 모택동 주석과 주덕 총사령에게 보내는 축전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연결시 5만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승리적 폐막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탄생을 열렬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가진 고통과 압박을 받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인민은 더는 제국주의와 반동파의 통치를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 모주석, 조총사령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령도 밑에 단결해 생산계획을 견결히 완수 또는 넘쳐 완수함으로써 전국인민 해방전쟁을 계속 지원하며 반동세력을 소멸하고 전 중국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 독립, 민주, 평화, 통일 및 부강한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보문은 그날로 전파를 타고 북경에 전해졌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국경 첫도를 맞이하면서 당과 정부에서는 전국의 소수민족 대표와 소수민족 문공단 배우들을 북경에 초청하여 함께 명절을 경축하도록 마련해줬습니다. 동북인민정부에서는 조선족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중공연변지회에서는 연변대학교 부교장 림민호를 단장으로 항일열사 가족 김신숙을 단원으로 연결

0: 산업전문학교 교도 중인 반룡회를 수원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예술축전에 참가할 배우들은 새로 창작한 가무 종목을 다그쳐 연습했습니다. 9월 22일 대표단 일행은 연길역을 떠나 24일 심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심양역에서는 동북인민정부 지도 일꾼들과 각계 대표들이 나와 대표단 일행을 환영해 줬습니다. 9월 27일 대표단 일행은 북소리와 환호성 속에서 북경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십만의 각계 대표들이 역에 나와 대표단을 맞아주었습니다. 9월 28일 대표단 일행은 로동인민문화궁에서 주은래 총리의 국제 국내 정세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29일에는 주은래 총리의 초청을 받고 북경호텔에 가서 만찬회에 참석했습니다. 9월 30일 마침내 모태똥 주석의 초청을 받고 북경호텔로 향하게 됐습니다. 모태똥, 류소기, 조덕, 송경령, 장간, 리제심 등 공화국의 주석, 부주석들과 정무원 총리 존례가 연회대청 앞에서 대표들을 맞아주었습니다. 400여 명 대표와 배우들은 줄을 서서 지도자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접견이 끝난 후 대표들은 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연회 분위기는 자못 경쾌했습니다. 한동안 지난 후 진훈, 팽진, 리유한, 우란후, 류춘 등 지도자들이 잔을 들고 조선족 대표단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들은 열렬한 박수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진훈은 동북국에서 사파는 동안 조선족을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 조선족은 정말 믿음직한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북해방전쟁 때 조선족 인민들은 용감하게 잘 싸웠고 동북해방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조선족 인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표했습니다. 뒷이어 팽진은 조선족에 대해 깊은 정을 가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동북국과 제4야전군 사령부에서는 적지 않은 조선족 경위대를 두어 기관과 사령부 안전을 담보했는데 이는 지도자들이 조선족에 대한 신임이었습니다. 10월 1일 북경성은 새벽부터 징소리, 북소리, 폭죽소리로 들끓었습니다. 림민호, 김신숙, 반룡회는 청첩장을 받고 천안문 서쪽 관례대에 오르고 배우들은 북경 시민들과 함께 시위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남자들은 흰 광목 바지에 저고리를 입고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여성들은 환한 색깔의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꽹과리, 북, 세납을 행진용 악기로 삼았습니다. 모태똥 주석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천안문 성루에 오르자 시위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시위 행진 대오를 따라 관례대 앞을 지날 때 조선족 배우들은 격동에 넘쳐 모주석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배우 김성민은 꽹과리를 쳤는데 한동안 지나 꽹과리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꽹과리 채가 꺾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10월 3일 밤 중남해의 회인당에서 예술축전 활동이 있었습니다. 활동에서 선물 증정의식이 있었는데 각 민족 대표들은 순서대로 각기 주석대에 올라 가지고 온 선물을 모태똥 주석께 드렸습니다. 조선족 대표단은 세 번째로 주석대에 올랐습니다. 림민호가 먼저 연변인민들이 국경 첫도를 경축하는 서명부 한 책을 모주석께 올렸습니다. 다음 김신숙이 조선족 저고리와 조끼, 바지 한 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반룡회가 옥석으로 만든 벼루를 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 예술단 단장 김동구가 조선족 회색 두루마기를 모태똥 주석께 입혀드렸는데 두루마기의 길이와 품은 웅장한 모태똥 주석의 몸매에 딱 맞았습니다. 모태똥 주석은 두루마기를 보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청에선 우렁찬 박수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 정영숙이 남색 비단에 원앙새를 수놓은 방석을 드렸습니다. 선물 증정이 끝난 후 예술축전이 있었습니다. 연변문공단, 내몽골문공단, 신강문공단, 사천성의 장족, 묘족들의 가무종목은 명절의 분위기를 고조히로 이끌었습니다. 연변문공단의 5개 종목은 그날 밤 문예축전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먼저 대합창을 선보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부른 노래소리는 회인당의 메아리 쳤고 중남해의 정원을 넘어 수도인민들의 흉금을 올려주었습니다.
1: 1952년 7월 24일 팽택민을 단장으로 하고 사쿵교를 부단장으로 하는 중...

중앙대표단 일행 50여 명이 길림성 인민정부 부주석 서원천의 안내하에 열차로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주덕해, 동욱권, 최채 등 연변의 당정 지도자들이 연길역에 나가 중앙대표단을 맞아주었습니다. 이날 연길시 6만 5천여 명 인구 중 3만여 명이 연도 환영을 나왔습니다. 군중들의 울긋불긋한 꽃초롱불은 방문단이 지나가는 앞길을 가로등처럼 비춰주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번에 도합 4개 방문단을 서남, 서북, 중남, 동북, 내몽골과 수원 등지에 파견하여 소수민족을 위문하며 중앙인민정부에 대한 여러 소수민족 인민들의 희망과 요구를 요해하도록 했습니다. 연변에서 나온 중앙방문단은 바로 그 4개 방문단 중에 하나였는데 팽택민을 단장으로 사쿵교, 핑스크, 아예사이를 부단장으로 했습니다. 동북으로 나온 중앙방문단은 7월 9일 북경을 떠나 수원을 거쳐 15일 심양에 도착한 후 두 개조로 나뉘어 한 조는 료서에 가고 다른 한 조는 연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7월 27일 연길시 3만여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인민체육장에서 중앙방문단을 환영하는 성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환영대회에서 주덕태의 열정이 넘치는 환영사와 팽택민의 답사가 있은 뒤 모태동 주석께서 중공 연변지휘 연변 전원공수에 보내는 금기가 전달됐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여러 민족은 단결하라는 모택동 주석의 친필 제사가 금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어 중앙방문단의 선물 증정 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물로는 수령의 초상화 190폭, 모택동, 주덕, 준대의 친필 제사 500매, 기념메달 6,500개, 환등기 2대, 25종류의 도서 1,392권, 25가지 약 15상자, 현미경 한 대를 포함한 26가지 의학기사제, 의학서적 310권이었습니다. 28일 중앙방문단을 환영하는 운동대회가 있었습니다. 연길, 룡정 등 곳에 1,900여 명 선수들이 조선족 씨름, 근해, 널뛰기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중앙방문단은 각 민족 각계 대표 50여 명과 조담회를 가졌습니다. 조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생산건설, 전선지원, 민족단결 등 방면에서 얻은 복귀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연변에 체류하는 기간에 선후에 중공연변지휘, 연변전원공서, 연변대학, 동북조선인민보사, 인쇄공장,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문공단, 최죽송 농업생산합작사와 김시룡 농업생산합작사 등을 방문했으며 회족, 만족들도 찾아보았고 일부 열사 유가족, 군인 가족들도 위문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연변에서 9일간의 방문 활동을 끝마치고 8월 2일 저녁 차로 연길을 떠났습니다. 이상 국경절 특집 프로를 마칩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학송 작사 문룡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학송 작사, 문동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0: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1: 일수록 짝짓기를 위한 울음소리가 한층 더 잦아지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는 최고 80데시벨에 달하며 이는 지속적인 전동 드릴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매미 소음과 관련된 청력 손상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매미 소리로 인한 청력 손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이에 의사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매미 소리는 고주파 소음에 속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귀의 소리 려과 기능이 저하돼 생리적 이명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휴식하면 일시적인 이명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이명이 2, 3일 동안 지속되거나 청력 저하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영구적인 청력 손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심근경색, 뇌경색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귀에도 귀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네, 신경성 이명과 청력 저하가 동반되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한쪽 귀의 청력이 나빠지면 반드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매미소리의 최고조 시간이므로 밀림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을 막합니다. 네, 건강한 사람의 구강과 식도 내부 온도는 보통 36.5에서 37도 사이

가장 적합한 음식의 온도는 10에서 40도이며, 일반적으로 견딜 수 있는 음식의 최고 온도는 50에서 60도이고, 혀가 매우 뜨겁다고 느낄 때는 보통 음식의 온도가 약 70도에 이른 것입니다. 네, 그럼 왜서 뜨거운 물을 마시면 암을 유발할까요? 65도 이상의 물을 자주 마시면 암을 유발한다는 견해는 렌시 종량학이 기재된 커피프림과 뜨거운 음료의 발암성에 관한 평가 보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연구는 매우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발암성이 생기는 기재와 관련된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매우 뜨거운 음료 섭취와 세포 손상 및 잠재적인 발암성의 연관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소화관 점막에 어느 정도의 열 손상, 으레하면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손상된 소화관 점막의 표층은 탈락하고 재생되며, 반복적인 열 손상은 세포 증식 속도를 빠르게 해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세포의 암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암연구기구는 65도를 넘는 매우 뜨거운 음료를 이에류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는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발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만약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아주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예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식도 점막이 반복적으로 데일 수 있고, 그 결과 화상 회복, 화상이 되풀이되어 암으로 변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물 마시기에 있어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째,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수온은 35에서 40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셋째, 조금씩 천천히 마시고 벌컥벌컥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음료로 물을 대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섯째, 날씨가 더워도 얼음물은 가급적이면 적게 마셔야 합니다. 네, 춤 운동이 우울증도 예방하고 노화도 늦춘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일상생활으로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춤이 모든 운동 중에서 우울증 개선 효과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에 비해 춤, 특히 광장무는 우울증 개선 효과가 더 두드러지며 노인들에게 적합한 저비용 심리치료법입니다. 운동의학 관점에서 광장무의 장점은 신체와 정신의 이중적 개입에 있습니다. 북경체육대학 운동의학 및 재활학과 부교수 리설매는 광장무는 단순한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심폐운동, 균형훈련, 관절 가동성 자극이 결합된 복합운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음악과 집단 분위기는 독특한 에너지 마당을 형성해 사람들이 흥겹게 왔다가 만족스럽게 돌아가며 리듬에 맞춰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심신이 하나가 되는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프로 시작으로 윤행성의 축복의 밤이라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한 달이 또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달이길 기원하겠고요. 규보천리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은 한 걸음도 결국 천리가 된다. 단 한 번으로 멀리 가는 사람은 없다. 꾸준한 걸음이 멀리 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한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술에 배부르는 법은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걸어가야만 그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0: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들의 머릿속의 일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귀한 시간을 그들의 착각을 바로잡는 데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오해를 확신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의 눈치, 남의 생각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네, 재담 명랑한 우리 노래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노래는 말이야.
2: 춘향이 저고리가 샛노랗지.
1: 뭐가 춘향이 저고리를 말하나?
2: 춘향이 생일이 4월 초8일 날이라고.
1: 전전 외지밭이로군.
2: 왜서?
1: 내가 말한 노래와 춘향이가 무슨 관계가 있나?
2: 왜 관계가 없어? 절개 굳은 춘향이 나하고 친척이란 말이야. 그리고 효성이 지극한 심청이도 나하고 친척이란 말이야.
1: 뭐 자네하고 친척이라고?
2: 그리고 심장사 림걱정도 나하고 친척이라고. 자네 정방정 맞게 놀면 림걱정 부대에다가 전화를 치겠네. 림걱정은 우리 증조부의 팔촌 형님이라고.
1: 여보게, 오해하지 말게. 내가 말하는 노래는 아름답고 명랑한 우리 민족의 노래일세.
2: 그런 진작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 이거 명절이 돌아오니까 별로 그 춘향 누님과 심청 누님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야.
1: 우리 민족의 노래는 사철 들어도 듣기 좋아. 상록스러워하지 않나?
2: 자네 보니 이제 보니 그 입이 참새 입처럼 뽀죽한 게 그 곰을 잘 뽑겠네 그려.
1: 자네는 입이 대구 입처럼 넓죽해서 처음을 잘 넘기겠네 그려.
2: 그럼 우리 둘이 한번 누가 노래 더 잘 뽑아 넘길래 한번 시합을 해볼까?
1: 좋네. 이어대길세.
2: 글쎄 그 두만강 물결처럼 줄기차게 이어댄다 그 말이 아니야?
1: 그렇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네.
2: 무슨 조건 말이야?
1: 밤하면 밤노래, 꽃하면 꽃노래, 산하면 산노래, 강하면 강노래일세. 알만한다.
2: 알고도 나무 믿지. 그런데 이보람 그 외마디라도 이럽는가? 외마디.
1: 외마디 명창이라고 가슴을 더 울릴 거네.
2: 옳지. 그럼 내일은 설날이라. 기쁨으로 들끓는 금음날 밤에. 밤자부터 노래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때?
1: 빨리 입을 열게. 아차.
2: 하늘엔 천만 개 진주 부리고 우리는 광장에서 춤을 춘다네.
1: 자네 시작부터 엉터리네. 거기 어디 밤자가 하나라도 있나? 응?

0: 비달도없는야밤에자동차달린다자동차달리다가문득새우
1: 빵빵빵
0: 여기가어딘가물었더니
1: 예여기는봄노래넘치는아름다운평강도시영길입니다
0: 누가노래를하라그랬지자네는마음대로말을집어넣으라그랬어
1: 이어대기가아닌가이거
0: 에
1: 아, 아이거어망간에그랬네
0: 한번만용서한다고
1: 손에손에손에

0: 바싹이 잘 되는 거야.
1: 여보게, 우리 생활은 말 그대로 정말 꽃과 같단 말이야.
2: 아, 그래 그 말고 따사로운 당이 햇살 아래 봄꽃처럼 떨기떨기 피어난단 말이네.
0: 난 그럼 행복의 꽃을 갖고 겠네.
2: 좋네.
0: 마음의 꽃도 행복의 꽃도 아름답게 갖고 가네.
2: 난 사랑인 꽃을 갖고 겠네.

0: 가자 한다.
1: 가긴 어디로 가? 가긴.
0: 아, 산으로 가겠네. 상백산에서는 꽃사슴이 뿔을 듣고,
1: 아, 모아산에서는 사과배 향기 품으니, 어.
2: 산마다 봉이마다 새어단장
0: 산에 바빠놨군. 선선을 쓰는 건 그래.
1: 아저씨 단발 말고 날따라 산으로 올라오란 말이야.
0: 산에가 오르는데 내라고 못 오를까?
1: 이렇게 빨리 오르단 말이야.

0: 산적함을 맑은 우리 연변엔
1: 가나오나 끝없는 명랑한 노래,
0: 새 생활 꽃피는 복받은 살림엔
1: 부를수록 흥겨운 기쁨의 노래 넘치네.
0: 나라가 부강하고
1: 행복이 주렁질
0: 희망찬 미래엔
1: 아름다운 새 노래 더 많아지겠으니
0: 생각만 해도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4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사랑스럽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가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잘했구나, 대견하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나부터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라,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루가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달을 끌든 1년을 넘어 끌든 결국엔 해내면 그 결과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법.

너무 많은 것, 너무 큰 것, 욕심내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하루만큼만 소중히 여기고 예쁘게 채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해피라디오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애청자분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봅니다. 오늘 시간 오정묵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노래로 된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앱 옌지룡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울소리.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여라.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여라.

네, 2절입니다. 천혜의 땅 누비면서 울리는 여울 소리. 천혜의 땅 누비면서 울리는 여울 소리. 변강벌의 오곡들을 키워주는 어머니가. 변강벌의 오곡들을 키워주는 어머니강. 역사와 더불어 영원한 해란강. 역사와 더불어 영원한 해란강. 행복의 여울소리 먼 바다로 울려가라. 행복의 여울소리 먼 바다로.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울리고 울리어라.

자, 해란강 여울소리 오정목 작사 최룡해 작곡 정목화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8번, 79168번입니다. 우리 노래의 원곡자죠. 정목화 어머님께서 우리 노래 교실에 계십니다. 오늘도 열심히 또 우리 원곡자 앞에서 함께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봅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정묵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울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울리고 떨어지지 맙시다. 울리고 울리어라.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 반주에 맞춰서 1, 2절 불러보겠습니다. 2절 끝나고 후렴구가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울리고 울리어라, 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0: 해방번호는 79168번, 79168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그 아이는 부끄러운 저의 과거였습니다. 저의 수치였고 저의 절망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전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영원한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 한 번 보기 좋게 뒤통수를 치네요. 제가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그 아이는 제 앞에 보내놓고, 제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제 아들은 이름마저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요?
1: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26번째 시간입니다. 연희의 눈시울이 빨개지더니 금세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황희정이 바삐 꽃두를 내려놓고 연희의 손을 잡았다.
2: 나는 그래도 우리 연희가 세상에서 제일로 이뻐.
1: 그가 손수건으로 연희의 눈에 그득한 눈물을 닦아주면서 달랬다.
2: 연희야, 큰아버지가 네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만들어줄 테니까 꽃두를 잘 데리고 놀아라. 알았지?
1: 말없이 신발 끝으로 땅바닥에 금을 긋고 있던 연희가 꼭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수영장 쪽으로 걸어갔다.
3: 괜찮을까?
1: 오 원장이 미심쩍게 바라보아.
2: 안 있으면 다 자기 자리를 찾을 줄 안다네. 자, 우린 안으로 들어가자고.
3: 그러세.
1: 거실에 앉자마자 황희정이 걱정했다.
2: 꼭두 말이네. 저 아이가 어린애답지 않게 너무 슬퍼 보이네.
3: 이름 때문에 그럴 거네. 나도 처음엔 자네와 같은 생각이었네. 그런데 생각보다 밝은 아이네.
2: 밝은 척하는 거겠지.
3: 설마 겨우 6살이네. 척하는 걸 아는 나이가 아니지 않은가?
2: 여자아이들은 6살에 다 큰다네.
3: 자넨 여자아이를 키워보지도 않고 어찌하나?
2: 어느 작가가 쓴 소설을 본 적이 있네. 그 소설 제목이 바로 여자는 6살에 다 큰다이네.
1: 황희정이 진하게 달인 오미자차를 찻잔에 따르면서 하던 말을 이어갔다.
2: 이 아이는 사람들에게 웃어주어야 예쁨을 받는다는 것을 터득한 거야.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을 보고도 웃으려고 하거든. 아까 보지 못했나?

0: 그 어린아이가 처음 보는 이 털보 아저씨가 얼마나 무섭고 싫었겠나. 그렇지만 웃으려고 애쓰지 않던가. 억지로 웃으려고 하니까 얼굴까지 다 빨개지더라고.
1: 황미정이 고개를 저으면서 희미하게 웃었다.
2: 그게 정말이라면 그야말로 슬픈 일이네.
0: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정의 원칙이라고 하네. 말하자면
1: 행복상에서 웃고 있었다. 그래서 오 원장이 자신을 아느냐고 물었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웃은 것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고 황미정이 정리했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다.
0: 하는 행동은 바로 이와 비슷한 행동일세. 행복하지 않은 기억을 잊으려고 행복한 척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웃으려고 하는 거지. 웃으면서 난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2: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0: 그냥 속아주면 되네. 꼭두는 원래부터 슬픈 아이가 아니고 행복한 아이라고 믿어주면 되는 것이지.
2: 자네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네. 이 좋은 내용을 논문으로 써서 발표하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 같은데.

0: 그걸 생각하니 측은해서 참을 수가 없네.
1: 그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있네.
0: 자네한테 한 가지 부탁합세.
1: 뭔데? 어서 말을 하게.
0: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꼭두한테 어머니를 찾아주고 싶네.
1: 생모를 말인가? 아니면 양모 말인가?
0: 아, 당연히 생모지. 꼭두를 볼 때마다 과연 저 아이의 어머니는 어떤 여자일까 궁금해 죽겠네. 아, 어떤 여자이길래 아이한테 꼭두란 이름을 지어주었는지, 어떻게 저렇게 이쁜 아이를 남의 집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큰 여자가 살아만 있다면 꼭 찾고 싶네.
1: 그거라면 나도 당연히 도와야지. 그런데 그 아이한테 뭔가 엄마를 찾을 만한 실마리 같은 것은 없었나?
0: 없네. 아이가 우리 집에 올 때 손에 들고 온 것이 나무로 깎아 만든 인형뿐이었다네.
1: 그 꼭두라는 인형 말인가?
0: 그렇네. 그 인형의 이름이 꼭두야. 아이가 자기 이름을 못 대다가 인형 이름을 물으니 인형도 꼭두, 자기도 꼭두라고 우겼던 걸 보면 아무래도 나무 인형에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싶네.
1: 그럴 수도 있겠네.
2: 이때 갑자기 수영장 쪽에서 연희에 이기지 못했다. 연희가 울상이 되어 소리쳤다.
3: 아빠! 아빠! 꼭두가!
1: 이보게, 빨리 차에 타! 병원으로 갑세!
2: 오 원장이 꼭두를 안고 조수석에 앉았다. 라디오 소설 춤추는 꼭두, 원작의 허련순, 극본의 장선자, 해설의 서윤호, 배역의 김혜연, 정선화, 조일광, 렴경필, 제작의 리원모, 2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는 시골 할아버지 집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이들과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좋았고 동네 어느 집에 가도 잘 익은 과일을 한가득 안겨주는 따뜻한 인심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할아버지 집안 가득 퍼진 나무 향기였습니다. 손재간이 많으신 할아버지는 나무로 도마나 방망이 같은 작은 물품은 물론이고 침대나 옷장도 직접 만드셨는데

보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했습니다. 가끔 새로 만든 목재 가구들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나무 향기를 맡으면 마치 깊은 숲에 들어선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니 실용적인 나무 제품들 속에는 바름바름 벌어진 문도 하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안방으로 이어지는 문이었습니다. 왜 이 문은 이토록 바름바름 벌어졌냐 하고 물었더니 나무를 좀 더 잘 말려서 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막내 고모가 너무도 재촉하는 바람에 그 성화에 못 이겨 급하게 문을 만들다 보니 목재가 마르면서 바름바름 벌어지기 시작했다네요. 문을 수리해야 되지 않냐고 물으니 바름바름 벌어진 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기에 방에 전등을 켠 채 입고 나왔다가도 흘러나오는 빛을 보고 곧바로 전등을 끌어갈 수 있기에 오히려 좋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바름바름입니다. 물건의 사이가 꼭 맞지 않아 여러 군데 틈이 조금씩 벌어지는 모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젖은 나무로 짠 괴짝이나 상은 마르면서 바름바름 벌어지기도 하죠. 바름바름에는 또 얼마간씩 바라진 틈으로 조심스레 살피거나 더듬는 모양을 의미하여 문틈으로 바름바름 집안을 살피다처럼 몰래 살피는 행동을 묘사할 때 활용합니다. 어느 날 새벽 일찍 깨어나 보니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야 할 아이가 커튼 틈 사이로 바름바름 창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고 물으니 밖에서 처음 들어본 새소리가 들려 어떤 새인지 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네요. 보고 싶으면 커튼을 활짝 열고 보면 되는데 왜 틈새로 몰래 보냐고 묻자 아이가 커튼을 열면 햇빛이 방 안에 들어와 엄마가 잠에서 깨날까 걱정된다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아이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바름바름 틈이 생긴 흔적에서 정겨운 추억이 피어나고 바름바름 엿보는 모습에서 어린 마음의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특색 민족 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을 한층 더 넓히고 단계민족 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매콤하고 진한 양탕, 노릇노릇 바삭하게 구워진 기름떡,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져온 갖가지 요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밥상에 오르면서입니다. 민족 단결은 단지 구호만이 아니며 평소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살며 배우고 함께 건설하며 누리고 함께 일하며 즐기는 것을 일상에 융합시켜 지역사회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게 할 것입니다. 중화민족은 여러 민족이 뭉쳐 이루어진 다양성 속의 동일체라는 대가정이며 민족 단결은 우리나라 여러 민족 인민의 생명선입니다. 2014년 5월 습금형 정서기는 제2차 중앙신강사업 좌담회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2022년 3월 습금형 정서기는 제13기 전국인대 제5차 회의 내몽골 대표단 심의에 참석해 당정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

0: 것을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주손으로 삼는 것은 중화민족의 대단결을 수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결책이며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깊게 총하게 얻은 중요한 결론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원한 습금평 종속의 중요한 사상적 인도 하에 중화민족 공동체 리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올 7월 1일 신시대 최초의 민족 분야 전문 법률인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공식 시행되면서 민족단결진보사업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법치 보상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경들의 소매, 운남성 보이시 소맹와족자치원의 기층경찰들이 농가를 찾아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이시 곳곳의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도 관련 법률을 집중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보이민족단결서약비 맹서 대표의 후손인 M검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잘 선전하고 학습해 민족단결진보사업을 빛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민족단결 이야기를 계승하고 고향하게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조직했다고 말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은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공동 과제입니다. 신강 장결회족자치조 마나스현 남송지역사회는 민족단결 장건 내용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진서봉 주임은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여러 민족의 공동단결분토와 공동번영발전 실현에 착안해 신시대 민족단결진보건설을 심화하고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해 여러 민족의 교류와 왕래 융합을 촉진하면서 여러 민족의 공간, 문화, 경제, 사회, 심리 등 전방위적인 융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제널 보도 장정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의 중요한 경유지자 금사강 도하작전 발생지인 운남성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운남은 홍군 장정의 중요한 경유지자 관건적 전환지 전략적 결승지이기도 합니다. 90여 년 전 중앙 홍군, 홍군 제2군단, 홍군 제6군단은 선후에 운남 30서에게 현을 전진하면서 금사강을 교묘하게 건너 수십만 적군의 포위와 초격을 떨치고 전략적 이동에 결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운남성 권명시 록권현 당위원회 당학교 홍색문화교육강습발전센터 장지군 주임에 따르면 현의 교평도는 중앙홍군이 금사강 도하작전을 치르던 결정적 나루토로서 당시 배사공 37명이 7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를 저어 홍군의 도하작전을 도왔습니다. 배로부터 밤에 금사강을 건너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살이 세고 암초와 소용돌이와 험한 요울이 많아 매우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배사공들은 풍부한 경험을 살려 여러 위험한 구간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홍군을 안전하게 대안으로 실어나갔습니다. 2020년 금사강 오동덕 수력발전소가 저수작업을 시작하면서 교평도 나루터 등 강변의 유적이 저수지에 담겼습니다. 그제날 금사강의 험준한 장벽은 깊은 협곡의 잔잔한 호수로 변하고 사천성과 운남성 양안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줬습니다. 장강전력 오동덕 수력발전소 당위원회 서기 요등봉은 신시대 대국 중장비인 오동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생생한 실전 속에서 자주적 독립을 견지하면서 대형 수력발전소 운영과 유지보수의 핵심 역량을 부단히 강화하고 인민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장정정신을 계승하고 발행하고 있다고 비었습니다. 1935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기간 홍군 제9군단은 운남성 곡정시 회택현에 주둔했습니다. 잡지 잡은 며칠 사이 현지 주민 1,500여 명이 앞다투어 홍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이는 홍군 제9군단이 장정도 중 진행한 규모가 가장 큰 병력 확충 사례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0: 전에 10여 만 대중들은 격지주를 통해 심산을 벗어나 새삼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혜택현 부현장 리명은 운남성 전역에서 격지 이주 가난구제 규모가 가장 큰 현인 혜택현은 가난구제 작업장을 세우고 과일과 채소 등 특색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이주민들이 새삶의 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격지 이주 가난구제 정착지는 전자와 의료 등 다양한 업종의 작업장과 기업 65개를 유치하고 2만 전역의 일자리를 창출해 이주민들의 안정한 취업과 소득 증대를 힘써 보장했습니다. 금사강은 오늘도 쉼없이 흐르고 이곳 혁명의 옥토는 날로 더 생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울릉대지에서는 한창 부민진흥의 새 장정의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운남성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조민홈은 운남성은 홍색문화의 저력을 발전의 추진력으로 삼고 홍색관광을 활성화하며 문화관광산업의 승격을 추진하고 여러 민족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전역의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은 향촌진흥, 생태보호, 변강관리 등 신시대 장정의 길에서 실제 성과로 장정정신을 전승하고 운남 발전의 새 국면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1: 국경절 연휴 기간 각지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조직해 대중들이 연휴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단장한 10월 각지 풍경문은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사천송 아바이 내천여산 명순구에서는 관광객들이 우뚝 솟은 설봉, 푸른 숲과 맑은 시냇물에 도취돼 산길을 따라 거닐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기념사진을 찍기 여념이 없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어 4일간 풍경구가 적재한 관광객 수는 동기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광서 쩡족자치구 양삭시에서 관광객들은 대나무 떼목을 타고 푸른 산과 맑은 물 사이를 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현지 명소는 족벌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특색 공연과 량방향 체험 프로그램을 늘려 관광객들의 다원화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귀조성 황과수 대폭포는 장엄한 물줄기를 뿜어내면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연휴 첫 4일간 이곳을 찾은 관광객 수는 연인수로 12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신강 카시가루에서 관광객들은 사막 공원을 찾아 사막 오프로드 타기, 락타 타고 산책하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광활한 사막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문화체험, 무형문화유산 감상 등 다채로운 특색활동도 펼쳐졌습니다. 강서송 진강시 북고루에서 관광객들은 높은 곳이 올라 끝없이 흐르는 장강을 바라보면서 문맥 속의 산수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운남성 덕갱 롱촌현이 조직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목노종가 행사에서 현지 주민과 관광객 만여 명은 함께 춤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북경시 미룬 고북구시는 옛 거리와 정원에 대한 보호성 개조를 진행하고 조제서점, 특색문화, 창작상품 등 새로운 경영 형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꽃마차 순회, 무형문화유산, 수공예 체험 등 량방향 활동을 조직해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12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복건성 장조고성은 가재희, 운소조극, 특색 무형문화유산 공연을 펼쳐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았고 진정한 민남 민속과 풍경을 느끼게 했습니다. 해가 지고 화려한 등불이 밝혀지면서 호남성 봉황고성은 오색 찬란한 불빛으로 단장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배를 타고 량안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며 워터스크린 빛의 량방향 체험을 즐겼습니다. 안희송 호주시는 실경 공연, 드론쇼, 무형문화유산, 철불꽃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밤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종경시 량평에서 사천 종경소극 전통 무형문화유산 고개가 잇따라 무대에 오르고 특색시장은 각양각색의 상품들로 넘쳤습니다. 길림성 장촌시는 홍색 문화공연, 곡풍순회공연 등 계열 활동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0: 또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전국에서 여객량이 가장 많은 광주 남역에서는 스마트 관제 플랫폼과 AI 여객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고속열차의 고밀도 대중교통식 운행을 실현했습니다. 고속철차의 최단 도착, 발차 간격은 40초까지 단축되었고 연인수로 하루 최대 100만 명의 수송 능력을 갖췄습니다. 도로 부문에서 성을 넘나드는 출행과 신에너지 차량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4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은 총 33개, 주로 강소와 사천, 광동, 호남, 절강, 안희 등 성과 자치구에 집중되었습니다. 교통부문은 교통경찰, 운영,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연결해 데이터 공유와 디지털 협업을 실현했으며 2시간에서 4시간 전에 교통량 최고점을 예측해 정보 발표, 여객 화물 분리, 비상차로 개방을 적극 시행했습니다. 4일 민항 여객 수송량은 연인수로 23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공항은 국내선 출발 수속에서 스마트 보안 검색 시스템과 집중식 보안 검색 검증 장비를 전면 가동해 여객들의 편의를 크게 도모했습니다. 섬 여행과 수상 관광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해사 부문은 스마트 해사
1: 재개발을 거쳐 가족놀이, 료행 소비, 청년 주거를 아우르는 활기찬 새 단지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200만 모 이상에 달하는 초효율 용지 개발을 완성했으며 방치되어 있던 오래된 공장, 노후 시설, 유휴 토지가 다시 제 가치를 찾았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각지는 토지 대금 납부, 과도기 사용, 단기 활용 등 정책을 한층 더 보완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신산업, 신경용 형태가 신속히 자리 잡도록 추진하며 민생 보장과 공공 서비스 지원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입니다.
0: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국가에서 수자원망, 신형 전력망, 컴퓨팅 파워망, 4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수송망, 물류망 등 6대망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6대망은 서로 분리된 파편화 체계가 아니라 깊이 결합되고 서로의 동력을 부여하는 유기적 통합체입니다. 현장 조사 연구. 오늘은 6대망 건설 간 협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취재팀이 동부 데이터 서부 처리의 중요한 중추 중 하나인 영하중위를 찾았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다가왔지만 고비 사막은 여전히 들끓는 상황이고 전국 각지의 기업들이 앞다투 자리를 선점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중위시 데이터국의 계획도를 통해 수요 급증 상황을 의뢰할 수 있었습니다. 올 6월에 완성한 컴퓨팅 파워 단지 계획도의 빈 부지가 두 달도 안돼 모두 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신계획도는 신규 개발구역 면적을 2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폭발적 수요는 새로운 난제를 불러왔습니다. 한 컴퓨팅 파워센터 건설 현장에서 책임자는 모듈식 공법 덕분에 건설 기간이 절반 줄었지만 변전소 건설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중위시는 컴퓨팅 파워망과 전력망 담당자를 불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필요로 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 건설 속도를 맞췄습니다. 절주가 맞춰지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모든 컴퓨팅 파워 기업이 최고 등급의 전력 설비에 따른 전력 공급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초기 전력 사용량은 3년 내지 5년이 지나야 최대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컴퓨팅 파워 기업은 데이터량을 전력 기업과 공유하고 전력 기업은 실제 상황에 맞춰 전력 수요를 산정해 정밀하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협력은 전력망과 컴퓨팅 파워망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부의 많은 컴퓨팅 파워 중추가 북경, 천진, 하북,
1: 9매, 은메달, 89매, 동메달, 83매를 따내 또다시 아시안게임 금메달 순위와 메달 순위 1위를 차지해 새 국위 종목을 보면 여자 배구팀이 지난 회 이어 제차 아시안게임 우승을 차지하고 남자 축구팀은 20...

오늘은 중국의 경험이 아프리카의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에 도움이 된다고 한 국제기구 관원들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 부소장인 피에르 크레모와 아프리카 연맹과 국제기구 조제 대표 아사 모하메드가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빈곤 퇴치와 지역사회 발전 등에서 축적한 경험은 아프리카의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0일 시는 소중한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레모 부소장은 연수 참가자들은 교실 수업 현지 시찰, 상호 교류를 통해 중국의 재해 경감, 지역사회 복원력, 지속가능 발전 등 경험을 리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레모 부소장은 중국의 빈곤 퇴치 실천은 내생적 동력을 강조하고 발전 능력을 키워 수혈식 빈곤 구제에서 조혈식 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오물이념과 일맥상통하며 아프리카 지역에서 현지 주도형 지속가능 해결책을 시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는 한결더 시급한 현실적 의미를 갖습니다. 아샤 모하메드 대표는 극한 날씨와 기후변화의 영향이 아프리카 사회경제발전의 모든 측면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수반은 참가자들이 중국의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 경험을 직접 리해하고 각국의 실제 상황에 맞게 자국에 적용 가능한 해결책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크레모 부소장과 아샤 모하메드 대표는 모두 중국 정부와 적십자 적신월계 국제연합회가 협력해 진행한 잠비아 말라리아 조기 퇴치 사업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 협력이 해당 기구가 추진하는 현지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 발전 지원이라는 업무리념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레모 부소장은 미래 중국과 아프리카 청년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더 많은 실질적 협력을 펼쳐 아프리카 지역 사회의 복원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긴급 구조 절실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들의 로고에 보답하려 합니다. 청년 역량 강화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아주 큽니다. 크레모 부소장은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는 아프리카 전역의 1만 6천 개 지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긴급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각 지부가 자체적인 지역사회 정보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지역사회 차원의 디지털 전환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췄으며 재생에너지 기술도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디지털 전환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중국 아프리카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 협력과 관련해 아샤 모하메드 대표는 중국은 아프리카 연맹의 역량 강화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 작용하고 있다며 식량안전과 지역사회 복원 분야의 경험 공유를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 발전 능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와 아프리카 연맹의 다자간 플랫폼에서 중국과 역량 강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 심화하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더 깊고 더 넓은 분야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경험이 아프리카의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에 도움이 된다고 한 국제기구 관원들의 주장을 들어보았습니다. 해설의 강설회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주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0: 보도와 아름 등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순승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론함 제4권인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권에서는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따뜻한 다리를 놓은 북경 내몽골 취업 양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공산당 100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인민지상주의를 견지하며 리론혁신을 견지하고 독립자주를 견지하며 중국의 길을 견지하고 천하를 품는 것을 견지하며 개척혁신을 견지하고 과감한 투쟁을 견지하며 통일전선을 견지하고 자기 혁명을 견지해야 한다는 등 근본적이고 장구한 지도적 의의가 있는 10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을 개발했습니다. 이 10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은 체계적이고 완전하며 상호 연결되는 유기적인 전일체로서 당과 인민의 사업이 끊임없이 성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장을 제시하고 당이 시종불패의 지반에 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제시하고 당이 시종 역사적 능동성을 장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당이 선진성과 순결성을 영원히 유지하면서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10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은

신시대의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의 달성을 중심으로 해 전당은 바위 틈에 깊이 뿌리내리는 대나무의 강인한 의지로 기성 목표를 힘써 실현하고 백리길도 90리를 반으로 잡는 명석한 두뇌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략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해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인민이 부유한 나라, 강성한 나라, 여러민족 인민은 지난날의 고난과 찬란한 업적을 잊지 않고 오늘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미래의 위대한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하며 업무에 정진하고 굳센 의지로 전진함으로써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야 한다고

0: 호소했습니다. 동지들, 이번 전원회의의 주요 임무는 이 결의를 심의하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주왕의 요구를 관철 실시하고 역사와 현재, 미래를 일관시켜 파악하며 깊이 사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며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지혜를 모아 건설적인 의견과 건의를 내놓음으로써 함께 이번 전원회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결의문 수정 작업을 원만히 완수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격양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건어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소로를 향해 다가가는 따뜻한 다리를 놓은 북경 내몽골 주역 양방향 선택 채용 방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내몽골 자치구 2026년 가사봉사 종사자 사전 교육 및 북강 가사봉사 종사자 시범 양성반 수료식과 가사 취업 양방향 선택 채용 방람회가 북경 거연지가 가사 양성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몽골 수강생 80명에게 5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수요와 공급 량측의 고품질 취업을 위해 소로를 향해 다가가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신린 골맹 출신 조생화는 주문형 직무지정 교육을 통해 양로 간호 기능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일자리도 찾았다고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경에 안심하고 남아 일하며 북강 강사 봉사의 명성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내몽골 수강생 80명은 10일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북경과 내몽골 두 지역의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부문은 우수 가사봉사 기업 23곳을 조직하여 취업 양방향 선택 채용 방람회를 열고 수강생들에게 일자리를 정밀하게 매칭해 제공함으로써 배운 기술과 직무 요구가 정확히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수강생 73명이 가사봉사 기업과 취업 의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회한 데 따르면 북강 가사봉사는 내몽골 자치구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부문이 중점적으로 육성한 자치구급 특색

0: 서울자치구 인적자원 사회보장청 용목민 업무처 루병 서장은 자치구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부문은 직무 수요 플러스 기능 교육 플러스 기능 평가 플러스 주요 봉사의 네 가지를 하나로 프로젝트형 교육 모델을 혁신적으로 시행해 산업 발전에 적합한 고급 기능 인재 대우를 육성하고 북강 가사봉사 특색 로무 브랜드의 영향력을 높여 전국 가사봉사 시장의 고품질 발전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향후 일자리 연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주요 봉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고 내몽골 수강생들이 북경에 남아 안정적으로 취업하여 소득을 늘리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장.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경국제박람센터에서 자국가 소비자들의 수요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콜롬비아에서 새로 등록된 오토바이 3대 중 한 대는 중경에서 생산됩니다. 현지에는 규모 이상 오토바이 완성차 기업 60곳과 규모 이상 부품 기업 431곳이 집적해 있고 전기 오토바이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60%를 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경의 전기 오토바이 생산량은 312만 7천 대로 동기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대배기량 내저 오락용 오토바이 생산량은 27만 5천 대로 동기 대비 54.5% 증가했습니다. 유류와 전기가 병행 발전하는 모습이 중경 오토바이 산업의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업사슬의 전환도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종신산하 신남, 흠원산하 빈삼, 계위 등 브랜드는 신에너지 분야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고 신능한, 중창신항, 단복리튬전지 등 배터리 기업들의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었습니다. 중경기륜과학기술 오프로드 전기 오토바이는 유럽과 미국 시장을 깊이 공략하고 있고 제품은 60개 국가와 지역에 판매되어 연간 판매량이 5만 대를 넘습니다. 중국 공정원 원사 진청천은 전기 오토바이 산업의 대발전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전동화가 걸어온 길은 오토바이가 참고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으며 심지어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완성차와 배터리 기술은 이미 전면적으로 성숙했습니다. 신에너지가 가져온 변화는 업계 신흥 세력의 진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설립된 장설 오토바이는 이전에 대배기량 유류 오토바이로 빠르게 시장을 개척했고 지금은 전기 오토바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설 오토바이 창시자 장설은 이미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이 분야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했고 전기 오토바이 분야 진출에 필요한 관련 증인 요건도 확보했습니다. 설립된 지 겨우 2년 남짓한 새 브랜드인 장설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 분야에 진출했다는 점은 신에너지가 일부 기업의 제품 선택에서 오토바이 산업 전체가 선택하는 중요한 기술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오토바이 완성차 수출량은 1,336만 대, 수출액은 88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 라틴아

0: 코스타리카 지역으로의 오토바이 수출은 약 670만 대로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류훈 부회장은 중국 오토바이의 해외 진출이 제품 수출 중심의 초기 단계에서 현지화를 심도 있게 추진하는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9위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도시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택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 오토바이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중경의 수출 데이터는 신에너지 산업의 해외 진출 활력을 입증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경의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수출량은 11만 7천 대로 동기 대비 130.5% 증가했고 수출액은 5억 1,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6.6% 늘었습니다. 한 번의 오토바이 박람회를 통해 산업 변혁의 큰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완비된 완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팟캐스트. 네,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 또 재밌는 주제로 준비했으니까요. 네, 주제 주세요.

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저의 친구는 이상하게 가을 타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일주일 지나서야 다시 연락이 와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제 연락을 피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괜히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다음 문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친구는 가을만 되면 여행을 갑니다. 혼자서 여행 갔다 오는 것이 오히려 가을을 덜 타게 된다면서 다녀오는 겁니다. 네, 그래요. 혼자서 떠나는 여행, 그것도 너무, 네, 좋은 또 추억이 될 거고요. 본인 스스로도, 네, 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예민해지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가을 하면 또 남자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상하게 남성분들이 가을 타는 경우가 좀더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다 지나간 일이겠지만 갑자기 또 주제를 듣고 떠올랐나 본데요. 그래요. 또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한테서 들은 얘기인데요. 본인 스스로는 가을 타는 걸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에 평소보다 더 집중을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나서 가을이 훌쩍 지나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바삐 또 일을 하다 보면, 네, 하루하루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고, 또 당연히 퇴근 후에도, 몸도 또 지치고 하다 보면, 네, 또 다른 생각할 여유 없이 충분한 휴식만 취하게 될것 같고, 참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드 FM 데이트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다양한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하루 네,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웃으세요.

네, 오늘 프로 시작으로 윤행성의 축복의 밤이라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한 달이 또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달이길 기원하겠고요. 규보천리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은 한 걸음도 결국 천리가 된다. 단 한 번으로 멀리 가는 사람은 없다. 꾸준한 걸음이 멀리 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한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술에 배부르는 법은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걸어가야만 그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0: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들의 머릿속의 일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귀한 시간을 그들의 착각을 바로잡는 데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오해를 확신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의 눈치, 남의 생각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네, 재담 명랑한 우리 노래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노래는 말이야.
2: 이거 명절이 돌아오니까 별로 그 춘향 누님과 심청 누님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야.
1: 우리 민족의 노래는 사철 들어도 듣기 좋아. 삼력스러워하지 않나?
2: 자네 보니 이제 보니 그 입이 참새 입처럼 뽀죽한 게 그 곰을 잘 뽑겠네 그려.
1: 자네는 입이 대구 입처럼 넓죽해서 처음을 잘 넘기겠네 그려.
2: 그럼 우리 둘이 한번 누가 노래 더 잘 뽑아 넘길래 한번 시합을 해볼까?
1: 좋네. 이어대길세.
2: 글쎄 그 두만강 물결처럼 줄기차게 이어댄다 그 말이 아니야?
1: 그러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네.
2: 무슨 조건 말이야?
1: 밤하면 밤노래, 꽃하면 꽃노래, 산하면 산노래, 강하면 강노래일세. 얼마나?
2: 알고도 나무 믿지. 그런데 이보라 그 외마디라도 이럽는가 외마디?
1: 외마디 명창이라고 가슴을 더 울릴 거네.
2: 옳지. 그럼 내일은 설날이다. 기쁨으로 들끓는 금음날 밤에. 밤자부터 노래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때?
1: 빨리 입을 열게. 아사.
3: 하늘엔 천만 개 진주 부리고 우리는 광장에서 춤을 춘다네.
1: 자네 시작부터 엉터리네. 거기 어디 밤자가 하나라도 있나? 응?

0: 날 돕는 야밤에 자동차 달린다. 자동차 달리다가 문득 새우
1: 빵빵빵.
0: 여기가 어딘가 물었더니
1: 예, 여기는 봄 노래 넘치는 아름다운 평강도시 영질입니다.
0: 누가 노래를 하라 그랬지? 자네는 마음대로 말을 집어넣으라 그랬어?
1: 여대기가 아닌가 이거?
0: 에?
1: 이거 어망간에 그랬네.
0: 한 번만 용서한다고.
1: 손에 손에 손에

0: 갑자기 잘 되는 거야.
1: 여보게, 우리 생활은 말 그대로 정말 꽃과 같단 말이야.
2: 그렇게 말고 따사로운 당리 햇살 아래 봄꽃처럼 떨기떨기 피어난단 말이네.
1: 난 그럼 행복의 꽃을 갖고 겠네.
2: 좋네.
1: 마음의 꽃도 행복의 꽃도 아름답게 갖고 가네.
2: 난 사랑인 꽃을 갖고 겠네.

0: 산으로 들어가. 아,
1: 산으로 가겠네. 삼백산에서는 꽃사슴이 뿔을 듣고
2: 아, 모아산에서는 사과배 향기 풍문이 아.
3: 산마다 봉이마다 새어단장
1: 산에 바빠놨군 선선을 쓰는 건 그래
0: 아저씨 단발 말고 날짜가 산으로 올라오란 말이야
1: 산이가 오르는데 내라고 못 오를까
0: 빨리 올라다녀

0: 화물차 떠나는 소리에 아이고 순찰은 나 이제 산을 떠나야겠네.
1: 떠나긴 어디로 떠난단 말인가?
0: 시원한 강으로 가겠네.
1: 난 산으로 가겠네.
0: 난 강으로 가겠네.
1: 나는 산으로 가.
0: 난 산으로 가.
1: 난 경결이
0: 난 강으로 가.
1: 아, 난 경결이 산으로 가 이거.
0: 난 경결이 강으로 가.
1: 그럼 우리 둘이 어디든지 가지 말고 이 자리에 서서 산과 강이 함께 오는 노래를 부르자고.
0: 그게 잘 되니라고.

0: 산적함을 맑은 우리 연변엔
1: 가나오나 끝없는 명랑한 노래,
0: 새 생활 꽃피는 복받은 살림엔
1: 부를수록 흥겨운 기쁨의 노래 넘치네.
0: 나라가 부강하고
1: 행복이 주렁질
0: 희망찬 미래엔
1: 아름다운 새 노래 더 많아지겠으니
0: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1: 생각만 해도 춤노래 절로나네.
0: 활짝 펼쳐진 질타 오개는 계획이
1: 웅위로운 설계도 위에
0: 명랑한 우리 노래
1: 순호와 가대, 가대.

하루가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달을 끌든 1년을 넘어 끌든 결국엔 해내면 그 결과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것, 너무 큰 것, 욕심내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하루만큼만 소중히 여기고 예쁘게 채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해피라디오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애청자분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내 소리에 적당한 교율의 합성체인 음악, 내게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린 음악, 소리로 하여금 가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심어준 공기의 파동이 만들어낸 예술, 음악. 네, 오늘도 그 음악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류미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영원한 조국의 부강을 위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아름답지 않은 들꽃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면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도 꺾어가지 않고 다 함께 바라보면서 관광 명소로 즐깁니다. 네, 우리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거나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좀 배웠다고 너무 잘난 척하거나 권력이 있고 힘 있다고 마구 날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장미꽃처럼 꺾어지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배신당하고 버려지지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손해본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바보인 듯, 또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약한 듯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나를 사랑해주고 찾아주고 좋은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것이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무엇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편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혼의 순수함에서 생겨나지 않을까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주는 것에 더 인색한 세상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고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은 사람의 헛된 욕망. 네, 고장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뿐이 아닐까요?

네, 우리가 무언가에 실증을 낸다는 것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던 나름대로 소중한 느낌들을 쉽게 잊어가기 때문이죠. 네, 내가 왜 이 물건을 사게 됐던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던가? 내가 왜 그런 다짐을 했던가? 이렇게 하나 둘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그 처음에 좋은 느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은 늘 변화합니다. 늘 같을 수는 없겠죠. 네, 악기와도 같습니다. 그 변화의 현 위에서 각자의 상념을 연주할지라도 현을 이루는 악기 자체에 소홀하면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늘 변화를 꿈꾸지만 사소한 무관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이따금 불협화음을 연주하게 되는 거죠. 네, 현인들은 말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있다. 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네, 지금 눈을 새롭게 뜨고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늘 사용하는 구형 휴대폰, 네, 어느새 손에 익은 볼펜 한자루, 잠들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 또 지금 사랑하는 사람. 네, 먼저 소중한 느낌을 가지러 해보십시오. 먼저 그 예전의 그 마음을 되살리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네, 당신은 소중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떠올렸던 그 마음, 네, 그들로 인해서 잠시나마 가졌던 그 마음, 볼펜을 종이에 극적이면서 고르던 그 마음, 네, 처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졌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엷은 미소를 짓는 멋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물해 보십시오. 네, 오늘 옷 참 잘 어울려요 라고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학군 가수의 노래입니다. 용보수광.

오늘의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박힌 역할에 맞추느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컨대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느끼면서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박은화 가수의 연길 축복.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쥐 밑에서를 출간을 했고요. 1919년에는 에밀 싱크레어라는 이름으로 데미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1946년 그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바로 미래소설 유리알 유희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지요. 수레바퀴 밑에서 시타르타, 황야의 늑대 등 수많은 작품을 남긴 헤르만 헤세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제가 헤르만 헤세의 나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헤르만 헤세. 나는 8살 때부터 나비를 잡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비 잡기에 그다지 큰 흥미는 느끼지 못했다. 그저 심심풀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나비를 잡으니까 나도 따라다니는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달랐다. 나비 잡기를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 맞이하는 여름이 되었을 때 나는 이미 그 작업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였다. 나는 나비 잡기의 매력을 느낀 이후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비 잡기를 시작하면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 또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다. 난 그 정도로 나비 잡기에 빠져 있었다. 특히 수업이 없는 날은 더했다. 이른 아침에 빵 한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서면 밤 늦게까지 모든 것을 잊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오직 나비 잡기에만 열중했다. 나이가 든 지금에도 나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유난히 아름다웠던 정원의 싱그러운 아침, 그리고 향긋한 풀냄새가 가득했던 무더운 여름날의 오후, 그리고 숲속을 온통 신비한 느낌으로 가득 채웠던 황혼역에 이르기까지 나는 오직 나비채 하나를 들고 숲속을 헤매곤 했다. 비록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종류라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나비를 발견하면 마냥 즐겁기만 했다. 반짝이는 반점과 가느다란 촉수에 달려있는 부드러운 갈색 잔털을 하나씩 관찰할 때의 기분이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즐거움도 잠시뿐이었다. 내 부모님은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과는 달리 나비 수집에 필요한 도구를 하나도 사주진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잡은 나비들을 헌 종이 상자에 모아둘 수밖에 없었다. 헌 상자 하나를 구해 병 마개에서 뽑은 동그란 코르크를 바닥에 깔았고 그 위에 핀을 꽂아 나비들을 정리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내 소중한 보물들을 간직했다. 처음 한 주 동안은 내가 잡은 나비들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곤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진 도구들은 유리 뚜껑이 있는 상자, 그리고 푸른빛 거재를 들은 상자와 같이 값비싼 것들이라서 난 그것들을 보고 나서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나비를 잡아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나와 처지가 같은 내 동생들에게만 살짝 보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우리 고장에서 좀처럼 볼 수가 없는 희귀한 나비 한 마리를 잡았다. 모양도 색깔도 환상적이었다. 특히 날개의 푸른빛이 도는 환상적인 나비였다. 나는 그 나비의 날개를 조심스럽게 펴서 말렸다. 기분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좋았다. 그래서 이웃에 사는 에밀리에게만큼은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누가 보더라도 에밀은 흠잡을 때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느낌을 주는 아이였다. 그래서 그런지 에밀은 아이답지 않은 구석이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듣곤 했다. 에밀도 나처럼 나비 수집을 했다. 그동안 에밀이 잡인 나비들은 그다지 대단한 것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정리하는 솜씨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 그는 잡은 나비들을 매우 깨끗하고 정확하게 정리했다. 특히 찢어진 나비 날개를 정리를 해서 풀로 붙이는 솜씨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에밀은 모든 면에서 칭찬을 받는 아이였기 때문에 나는 그의 훌륭한 솜씨에 감탄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섰다. 나는 에밀에게 찾아가 내가 잡은 푸른 나비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에밀은 자기가 무슨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나비를 이리저리 관찰하더니 점잔을 빼며 말한다. 이 나비가 희귀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어. 따라서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의 가치는 인정하겠지. 하지만 아쉽게도 나비를 정리하는 방법이 너무 엉망이야. 날개를 펴놓은 모습도 바르지 않고 안타깝게도 다리가 두 개나 떨어졌잖아. 정리를 좀 잘하지 그랬냐. 나는 에밀의 지적을 들으면서 그의 말이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진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푸른 날개 나비를 잡은 데 대한 기쁨이 상당 부분 사그라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헤르만 헤세의 나비 읽어드렸습니다. 네, 내일 계속해서 나비의 뒷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브릭스 공상 포럼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혁신 분야에서의 국제적 교류 및 협력을 심화해 각자의 비교 우위와 보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 더 많은 국가와 인민이 과학기술 진보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전통 산업에 대한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의 충격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포용과 광익을 견제하면서 각국 인민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발전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문제는 각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입니다. 신흥시장국,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뚜렷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국 내부에도 발전 격차가 정도 부동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국제사회의 종합적인 행동 방안을 제공해줬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입각해 2030 의제를 자국의 발전 전략과 심층적으로 연결시키고 인민 중심을 견제하며 경제, 사회, 환경의 발전을 총괄적으로 계획해 인민 대중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끊임없이 증진시켜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지해 국제사회가 파리 협정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도록 추진하며 자연을 숭상하고 녹색 발전을 지향하는 생태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 발전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선진국들이 공적 개발 원조 약정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광범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는 개발도상국이 가장 집중된 대륙으로서 세계적으로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의 발전을 지원해 브릭스와 아프리카의 협력을 남남 협력의 본보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협력 과정에 우리는 자체의 실정과 결부시켜 아프리카 국가와 빈곤 감소, 식량 안전, 혁신, 기반시설 건설, 공업화 등 분야에서 프로젝트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각국이 경제 구조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주고 아프리카연합 어젠다 2063을 실행하는 데 힘을 보태줌으로써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대지가 왕성한 생기와 활력으로 자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다자주의를 견제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완비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에 있어서 량화하고 안정적인 외부 환경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현행 국제 질서는 비록 완벽하지 못하지만 규칙을 토대로 하고 공평을 앞세우고 상생을 목표로 하는 한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되며 허물고 재구축하려고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브릭스는 다자주의를 확고히 실행하고 각 측이 공동으로 제정한 국제규칙을 확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국가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률로 평등함을 견제하고 국제사무를 함께 논의해 처리하며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해야 합니다.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에 기초한 안보관을 창도하고 지정학적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다자 간 무역 체제를 확고히 지지하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담론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혁신, 무역투자, 지식재산권 보호 등 문제에 있어서나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 극지 등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나를 막론하고 새로운 규칙을 제정할 때는 모두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그들의 리익과 요구를 반영하며 그들의 발전 공간을 확보해줘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는 시골 할아버지 집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이들과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좋았고 동네 어느 집에 가도 잘 익은 과일을 한가득 안겨주는 따뜻한 인심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할아버지 집안 가득 퍼진 나무 향기였습니다. 손재간이 많으신 할아버지는 나무로 도마나 방망이 같은 작은 물품은 물론이고 침대나 옷장도 직접 만드셨는데 보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했습니다. 가끔 새로 만든 목재 가구들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나무 향기를 맡으면 마치 깊은 숲에 들어선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니 실용적인 나무 제품들 속에는 바름바름 벌어진 문도 하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안방으로 이어지는 문이었습니다. 왜 이 문은 이토록 바름바름 벌어졌냐고 물었더니 나무를 좀 더 잘 말려서 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막내 고모가 너무도 재촉하는 바람에 그 성화에 못 이겨 급하게 문을 만들다 보니 목재가 마르면서 바름바름 벌어지기 시작했다네요. 문을 수리해야 되지 않냐고 물으니 바름바름 벌어진 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기에 방에 전등을 켠 채 입고 나왔다가도 흘러나오는 빛을 보고 곧바로 전등을 끌어갈 수 있기에 오히려 좋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바름바름입니다. 물건의 사이가 꼭 맞지 않아 여러 군데 틈이 조금씩 벌어지는 모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젖은 나무로 짠 괴짝이나 상은 마르면서 바름바름 벌어지기도 하죠. 바름바름에는 또 얼마간씩 바라진 틈으로 조심스레 살피거나 더듬는 모양을 의미하여 문틈으로 바름바름 집안을 살피다처럼 몰래 살피는 행동을 묘사할 때 활용합니다. 어느 날 새벽 일찍 깨어나 보니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야 할 아이가 커튼 틈 사이로 바름바름 창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으니 밖에서 처음 들어본 새소리가 들려 어떤 새인지 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네요. 보고 싶으면 커튼을 활짝 열고 보면 되는데 왜 틈새로 몰래 보냐고 묻자 아이가 커튼을 열면 햇빛이 방 안에 들어와 엄마가 잠에서 깨날까 걱정된다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아이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으니

내일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는 오래면 귀의 소리 료과 기능이 저하돼 생리적 이명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휴식하면 일시적인 이명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이명이 2, 3일 동안 지속되거나 청력 저하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영구적인 청력 손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심근경색, 뇌경색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귀에도 귀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네, 신경성 이명과 청력 저하가 동반되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한쪽 귀의 청력이 나빠지면 반드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매미소리의 최고조 시간이므로 밀림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매미소리가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매미소리가 이명이나 청력 손상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면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라는 당부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뜨거운 물을 직접 마시면 도리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놀래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섭씨 65도를 초과한 물은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기구에 의해 EA류 발암물질로 분류됐습니다. 네, 그럼 65도는 얼마나 뜨거운 물일까요? 열성적인 소비자들이 실제 측정한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 막 삶아낸 면은 대략 70에서 80도이고 막 우린 차는 대략 80에서 90도이며 샤브샤브 국물은 120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건강한 사람의 구강과 식도 내부 온도는 보통 36.5에서 37도 사이이고 가장 적합한 음식의 온도는 10에서 40도이며 일반적으로 견딜 수 있는 음식의 최고 온도는 50에서 60도이고 혀가 매우 뜨겁다고 느낄 때는 보통 음식의 온도가 약 70도에 이른 것입니다. 네, 그럼 왜서 뜨거운 물을 마시면 암을 유발할까요? 65도 이상의 물을 자주 마시면 암을 유발한다는 견해는 렌싯 종량학이 기재된 커피프림과 뜨거운 음료의 발암성에 관한 평가 보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연구는 매우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발암성이 생기는 기재와 관련된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매우 뜨거운 음료 섭취와 세포 손상 및 잠재적인 발암성의 연관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소화관 점막에 어느 정도의 열 손상, 으레하면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손상된 소화관 점막의 표층은 탈락하고 재생되며 반복적인 열 손상은 세포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물 마시기에 있어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째,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수온은 35에서 40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셋째, 조금씩 천천히 마시고 벌컥벌컥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음료로 물을 대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섯째, 날씨가 더워도 얼음물은 가급적이면 적게 마셔야 합니다. 네, 춤 운동이 우울증도 예방하고 노화도 늦춘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불안감, 과도한 스트레스,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을 때 어떻게 이를 완화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답은 바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즐거운 운동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우울증 개선 효과가 모든 운동 중에 1위입니다. 바로 춤, 간과된 즐거운 운동입니다. 2024년 영국 의학 잡지에 발표된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여러 운동의 우울증 치료 효과를 체계적으로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춤이 모든 운동 중에서 우울증 개선 효과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에 비해 춤, 특히 광장무는 우울증 개선 효과가 더 두드러지며 로인들에게 적합한 저비용 심리치료법입니다. 운동의학 관점에서 광장무의 장점은 신체와 정신의 이중적 개입이 있습니다. 북경체육대학 운동의학 및 재활학과 부교수 리설매는 광장무는 단순한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심폐운동, 균형훈련, 관절 가동성 자극이 결합된 복합운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음악과 집단 분위기는 독특한 에너지 마당을 형성해 사람들이 흥겹게 왔다가 만족스럽게 돌아가며 리듬에 맞춰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심신이 하나가 되는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경절 특집 보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이날은 중국 인민에게 있어서 천지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는 더없이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수도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경축하는 성대한 기념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중앙인민정부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열고 국가주석, 부주석의 명단을 선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성립을 선언했으며 준례 동지를 정무원 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모택동 동지를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주덕 동지를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으로, 심경유 동지를 최고인민법원 원장으로, 라영환 동지를 최고인민검찰서 검찰장으로 임명했으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중앙인민정부의 시정강령으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후 3시 수도 북경에 30만 인민대중은 천안문 광장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경축하는 의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 속에서는 무시로 우려와 같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천안문 성루에는 모택동 주석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요인들이 올랐고 관례대에는 여러 민족 대표들이 올라섰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족을 대표한 주덕회 동지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조악 속에 모택동 주석은 국기기양 때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오정 붉은기가 10월의 상공에 나부꼈습니다. 뒤이어 모택동 주석의 우렁찬 목소리가 천안문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성립되었다. 중국인민은 일떠섰다. 격동의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중국 대지를 진감했으며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인민은 피어린 토장을 거쳐 빛나는 승리를 이루게 했습니다. 모택동 주석의 장엄한 선포는 낡은 중국에 대한 결속의 선고였고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 통치의 붕괴에 대한 선고였으며 100여 년 동안의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결말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위해 중국의 조선족들도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일제와 싸웠으며 국민당 반동파와 싸웠습니다.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에서 조선족들은 피를 흘렸고 수많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때문에 오늘 조선족은 중화에 떳떳한 복청껏 외쳤습니다. 집회에서 연변의 당정 지도일꾼들은 열정에 넘치는 연설을 했으며 모택동 주석과 주덕 총사령에게 보내는 축전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연결시 5만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승리적 폐막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탄생을 열렬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가진 고통과 압박을 받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인민은 더는 제국주의와 반동파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 모주석, 조총사령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령도 밑에 단결해 생산계획을 견결히 완수 또는 넘쳐 완수함으로써 전국인민 해방전쟁을 계속 지원하며 반동세력을 소멸하고 전 중국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 독립, 민주, 평화, 통일 및 부강한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보문은 그날로 전파를 타고 북경에 전해졌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국경 첫도를 맞이하면서 당과 정부에서는 전국의 소수민족 대표와 소수민족 문공단 배우들을 북경에 초청하여 함께 명절을 경축하도록 마련해줬습니다. 동북인민정부에서는 조선족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중공연변지회에서는 연변대학교 부교장 림민호를 단장으로, 항일열사가족 김신숙을 단원으로, 연결한어전문학교 교도주임 반룡회를 수원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예술축전에 참가할 배우들은 새로 창작한 가무 종목을 다그쳐 연습했습니다. 9월 22일 대표단 일행은 연길역을 떠나 24일 심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심양역에서는 동북인민정부 지도 일꾼들과 각계 대표들이 나와 대표단 일행을 환영해 줬습니다. 9월 27일 대표단 일행은 북소리와 환호성 속에서 북경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십만의 각계 대표들이 역에 나와 대표단을 맞아 주었습니다. 9월 28일 대표단 일행은 로동인민문화궁에서 주은래 총리의 국제 국내 정세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29일에는 주은래 총리의 초청을 받고 북경 호텔에 가서 만찬회에 참석했습니다. 9월 30일 마침내 모태똥 주석의 초청을 받고 북경 호텔로 향하게 됐습니다. 모태똥, 류소기, 조덕, 송경경, 장간, 리제심 등 공화국의 주석, 부주석들과 정무원 총리 존대가 연회대청 앞에서 대표들을 맞아주었습니다. 400여 명 대표와 배우들은 줄을 서서 지도자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접견이 끝난 후 대표들은 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연회 분위기는 자못 경쾌했습니다. 한동안 지난 후 진훈, 팽진, 리유한, 우란후, 류춘 등 지도자들이 잔을 들고 조선족 대표단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들은 열렬한 박수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진훈은 동북국에서 사파는 동안 조선족을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 조선족은 정말 믿음직한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북해방전쟁 때 조선족 인민들은 용감하게 잘 싸웠고 동북해방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조선족 인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표했습니다. 뒷이어 팽진은 조선족에 대해 깊은 정을 가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동북국과 제4야전군 사령부에서는 적지 않은 조선족 경위들을 두어 기관과 사령부 안전을 담보했는데 이는 지도자들이 조선족에 대한 신임이었습니다. 10월 1일 북경성은 새벽부터 징소리, 북소리, 폭죽소리로 들끓었습니다. 림민호, 김신수, 반룡해는 청첩장을 받고 천안문 서쪽 관례대에 오르고 배우들은 북경 시민들과 함께 시위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남자들은 흰 광목 바지에 저고리를 입고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여성들은 환한 색깔의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꽹과리, 북, 세납을 행진용 악기로 삼았습니다. 모태똥 주석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천안문 성루에 오르자 시위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시위 행진 대우를 따라 관례대 앞을 지날 때 조선족 배우들은 격동에 넘쳐 모주석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배우 김성민은 꽹과리를 쳤는데 한동안 지나 꽹과리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꽹과리 제가 꺾어진

0: 것을 발견했습니다. 10월 3일 밤 종남회의 회인당에서 예술촉진 활동이 있었습니다. 활동에서 선물 증정의식이 있었는데 각 민족 대표들은 순서대로 각기 조석대에 올라 가지고 온 선물을 모태똥 조석에 드렸습니다. 조선족 대표단은 세 번째로 조석대에 올랐습니다. 림민호가 먼저 연변인민들이 국경 첫도를 경축하는 서명부 한 책을 모조석께 올렸습니다. 다음 김신숙이 조선족 저고리와 조끼, 바지 한 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반룡회가 옥석으로 만든 벼루를 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 예술단 단장 김동구가 조선족 회색 두루마기를 모태똥 조석에 입혀드렸는데 두루마기의 길이와 품은 웅장한 모태똥 조석의 몸매에 딱 맞았습니다. 모태똥 조석은 두루마기를 보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청에선 우렁찬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 정영숙이 남색 비단에 원앙새를 수놓은 방석을 드렸습니다. 선물 증정이 끝난 후 예술축전이 있었습니다. 연변문공단, 내몽골문공단, 신강문공단, 사천성의 장족, 묘족들의 가무 종목은 명절의 분위기를 고조해로 이끌었습니다. 연변문공단의 다섯 개 종목은 그날 밤 문예축전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먼저 대합창을 선보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부른 노래소리는 회인당의 메아리 쳤고 종남회의 정원을 넘어 수도인민들의 흉금을 올려주었습니다. 김혜련의 지게춤, 리인숙 등의 사인무 절구춤은 관람자들의 흥미를 자아냈습니다. 김인숙의 노래
1: 중앙대표단 일행 50여 명이 길림성 인민정부 부주석 서원천의 안야에 열차로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주덕해, 동욱권, 최채 등 연변의 당정 지도자들이 연길역에 나가 중앙대표단을 맞아주었습니다. 이날 연길시 6만 5천여 명 인구 중 3만여 명이 연도 환영을 나왔습니다. 군중들의 울긋불긋한 꽃초롱불은 방문단이 지나가는 앞길을 가로등처럼 비춰주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번에 도합 4개 방문단을 서남, 서북, 중남, 동북, 내몽골과 수원 등지에 파견하여 소수민족을 위문하며 중앙인민정부에 대한 여러 소수민족 인민들의 희망과 요구를 요해하도록 했습니다. 연변에서 나온 중앙방문단은 바로 그 4개 방문단 중에 하나였는데 팽택민을 단장으로 싹쿵료, 핑스크, 아예사이를 부단장으로 했습니다. 동북으로 나온 중앙방문단은 7월 9일 북경을 떠나 수원을 거쳐 15일 심양에 도착한 후 두 개 조로 나뉘어 한 조는 료서에 가고 다른 한 조는 연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7월 27일 연길시 3만여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인민체육장에서 중앙방문단을 환영하는 성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환영대회에서 주덕해의 열정이 넘치는 환영사와 팽택민의 답사가 있은 뒤 모태똥 주석께서 중공 연변지휘 연변 전원공소에 보내는 금기가 전달됐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여러 민족은 단결하라는 모태똥 주석의 친필 제사가 금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어 중앙방문단의 선물 증정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물로는 수령의 초상화 190폭, 모태똥, 주덕, 준대의 친필 제사 500매, 기념메달 6,500개, 환등기 2대, 25종류의 도서 1,392권, 25가지 약 15상자, 현미경 한 대를 포함한 26가지 의학기사제, 의학서적 303권이었습니다. 28일 중앙방문단을 환영하는 운동대회가 있었습니다. 연길 룡정 등 곳에 1,900여 명 선수들이 조선족 씨름, 근해, 널뛰기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중앙방문단은 각 민족 각계 대표 50여 명과 조담회를 가졌습니다. 조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생산건설, 전선지원, 민족단결 등 방면에서 얻은 보귀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연변에 체류하는 기간에 선후에 중공연변지휘, 연변전원공서, 연변대학, 동북조선인민보사, 인쇄공장,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문공단, 최죽송 농업생산합작사와 김시룡 농업생산합작사 등을 방문했으며 회족 만족들도 찾아보았고 일부 열사 유가족
0: 키는데 힘다 합시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돌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당신이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0: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자신에게 쉽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 내성적인 이유를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하겠지요.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모든 일에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도 모르는 사이에 당당함을 지닐 수 있을 겁니다.
1: 이렇듯 자신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 계속 시작했던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1: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0: 네, 그래요.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이것을 가정이나 친구에게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세요. 남에게 한 번 가르쳐준 것은 혼자 다섯 번을 외운 것만큼 기억이 잘 난답니다.
1: 두 번째, 손과 입을 사용하세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세 배 다 잘 외우십니다.
2: 네, 그래요. 손과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세 배나 더 잘 외워진다고 하네요.
3: 셋째, 외워야 할 내용을 좋아하는 노래의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로 불러보세요. 잘 외워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잘 부르는 노래가 있겠지요?
2: 네, 우리 친구들은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3: 글쎄요. 내 친구들마다 들리겠지요. 복습을 많이 한 친구면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 평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많이 두려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2: 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고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복습을 많이 할수록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그럼 우리 함께 시험 불안 테스트 해볼까요?
2: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 시험을 볼 때 느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필을 쥐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때가 되면 입맛이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둘째, 알고 있는 것도 시험지를 받고 나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집니다. 셋째, 시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 시간만 되면 초조해집니다. 넷째,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마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해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이 다가오면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시험 볼 시간이 되면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한 문제라도 답을 쓰지 못하면 다음 문제도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 방금 저희들이 아홉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체크한 데 따라서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된다면 시험 불안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3개에서 4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남들보다 약간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1: 5개부터 7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많을 수 있겠지요. 어쩌면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3: 4내지 10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이 매우 높아서 시험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도 우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2: 네, 친구들 어때요? 방금 아홉 가지를 얘기한 데서 우리 친구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한 개에서 두 개는 거의 시험 불안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세 개에서 네 개가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에서 일곱 개가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둘째, 공부가 안될 때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에게 자꾸만 말을 해줍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지루한 내용일 때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로정 인솔, 오늘은 공동체를 확고히 하고 중화대가정의 정을 다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0: 계열 보도, 장정정신 이어받아 부흥의길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의 중요한 경유지이자 금사장 도하작전 발생지인 온남성으로 안내합니다.
1: 국정절 연휴 기간 각지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활동을 조직해 대중들이 연휴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0: 예멘 정부군이 수복전을 개시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숙금형 청소기는 중화민족은 하나의 대가정이며 56개 민족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한 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민족 인민들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마음속에 새기고 혈액 속에 녹여내며 조국의 평강을 함께 지키고 아름다운 삶의 도전을 함께 건설하면서 민족 단결 진보의 꽃이 더 현란하게 피어나게 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시는 것을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주선, 민족 지역 제

사업이 조선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중국 특색 민족 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을 한층 더 넓히고 당계 민족 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게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매콤하고 진한 양탕, 노릇노릇 바삭하게 구워진 기름떡,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져온 갖가지 요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밥상에 오르면서 명절 분위기가 몰아익었습니다. 국경 연휴 기간 명하고 서로 돕고 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살며 배우고 함께 건사하며 누리고 함께 일하며 즐기는 것을 일상에 융합시켜 지역사회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게 할 것입니다. 중화민족은 여러 민족이 뭉쳐 이루어진 다양성 속의 동일체라는 대가정이며 민족 단결은 우리나라 여러 민족 인민의 생명선입니다. 2014년 5월 습금형 정석일은 제2차 중앙신강사업좌담회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2022년 3월 습금형 정석일은 제13기 전국인대 제5차 회의 내몽골 대표단 심의에 참석해 당장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주선으로 삼는 것은 중화민족의 대단결을 수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결책이며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깊게 총하게 얻은 중요한 결론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금평 정석의 중요한 사상적 인도하에 중화민족 공동체 이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올 7월 1일 신시대 최초의 민족 분야 전문 법률인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공식 시행되면서 민족단결진보사업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법치 보상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경들의 소매, 운남성 보이시 소맹와족자치원의 기층경찰들이 농가를 찾아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이시 곳곳의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도 관련 법률을 집중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보이민족단결서약비 맹서 대표의 후손인 M검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잘 선전하고 학습해 민족단결진보사업을 빛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민족단결 이야기를 계승하고 고향하게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조직했다고 말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은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공동과제입니다. 신강 장길회족자치조 마나스현 남성지역사회는 민족단결 장군 내용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며 지역사회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족단결 아파트동 소규모 교실을 열며 각종 자원봉사대를 조직했습니다. 마나스현 당면의 통일전선사업부 간부 장박은 붉은 송류 방송실은 주변의 단결 이야기를 통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함께 기술을 배우고 함께 수입을 늘리며 재벌을 쌓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단계에 붉은 송류 방송실은 이러한 진지를 활성화하고 실속 있는 활동을 많이 조직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진정으로 송류시처럼 똘똘 뭉치게 할 것입니다.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신할 때 관한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사상적 인도하에 여러 민족 인민들은 함께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 로정에 넓혀 나섰습니다. 2012년부터 2025년까지 5개 자치구의 지역 생산 총액은 3조 2,500억 원에서 8조 6,600억 원으로 늘었고 여러 민족의 교류와 왕래 융합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이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당규하게 명시함으로써 중화민족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중국 꿈을 실현해 나가는 분위기는 전례 없이 고조되었습니다. 15차근은 전망계획에 정사진을 펼치면서 여러 민족 아들딸들은 손에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고 민족 국민의 위대한 영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진서봉 주임은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여러 민족의 공동단결분토와 공동번영발전 실현에 착안해 신시대 민족단결진보건설을 심화하고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해 여러 민족의 교류와 왕래 융합을 촉진하면서 여러 민족의 공간, 문화, 경제, 사회, 심리 등 전방위적인 융합을

0: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게랄보도 장정정신 이어받아 무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의 중요한 경유지자 금사강 도하작전 발생지인 운남성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운남은 홍군 장정의 중요한 경유지자 관건적 전환지, 전략적 결승지이기도 합니다. 90여 년 전 중앙 홍군, 홍군 제2군단, 홍군 제6군단은 선후에 운남 30서에게 현을 전진하면서 금사강을 교묘하게 건너 수십만 적군의 포위와 초격을 떨치고 전략적 이동에 결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운남성 권명시 록권현 당위원회 당학교 홍색문화교육강습발전센터 장지군 주임에 따르면 현의 교평도는 중앙홍군이 금사강 도하작전을 치르던 결정적 나루터로서 당시 배사공 37명이 7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를 저어 홍군의 도하작전을 도왔습니다. 예로부터 밤에 금사강을 건너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살이 세고 암초와 소용돌이와 험한 요울이 많아 매우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배사공들은 풍부한 경험을 살려 여러 위험한 구간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홍군을 안전하게 대안으로 실어나갔습니다. 2020년 금사강 오동덕 수력발전소가 저수작업을 시작하면서 교평도 나루터 등 강변의 유적이 저수지에 담겼습니다. 그제날 금사강의 험준한 장벽은 깊은 협곡의 잔잔한 호수로 변하고 사천성과 운남성 양안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줬음 휴업과 소득 증대를 힘써 보장했습니다. 금사강은 오늘도 쉼없이 흐르고 이곳 혁명의 옥토는 날로 더 생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울릉대지에서는 한창 부민진흥의 새 장정의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운남성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조민홈은 운남성은 홍색문화의 저력을 발전의 추진력으로 삼고 홍색관광을 활성화하며 문화관광산업의 승격을 추진하고 여러 민족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전역의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은 향촌진흥, 생태보호, 변강관리 등 신시대 장정의 길에서 실제 성과로 장정정신을 전승하고 운남 발전의 새 국면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0: 곡경절 연휴 기간 각지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조직해 대중들이 연휴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단장한 10월 각지 풍경문은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사천성 아바이 내천여산 명순구에서는 관광객들이 우뚝 솟은 설봉, 푸른 숲과 맑은 시냇물에 도취돼 산길을 따라 거닐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기념사진을 찍기 여념이 없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어 4일간 풍경구가 접대한 관광객 수는 동기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광서 쩡족자치구 양삭시에서 관광객들은 대나무 네목을 타고 푸른 산과 맑은 물 사이를 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현지 명소는 족벌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특색 공연과 량방향 체험 프로그램을 늘려 관광객들의 다원화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귀조성 황과수 대폭포는 장엄한 물줄기를 뿜어내면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연휴 첫 4일간 이곳을 찾은 관광객 수는 연인수로 12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신강 카시가루에서 관광객들은 사막 공원을 찾아 사막 오프로드 타기, 락타 타고 산책하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광활한 사막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문화체험, 무형문화유산 감상 등 다채로운 특색 활동도 펼쳐졌습니다. 강서성 진강시 북고루에서 관광객들은 높은 곳이 올라 끝없이 흐르는 장강을 바라보면서 문맥 속의 산수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운남성 덕갱 롱촌현이 조직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목노종가 행사에서 현지 주민과 관광객 만여 명은 함께 춤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북경시 미룬 고북구시는 옛 거리와 정원에 대한 보호성 개설을 진행하고 조제서점, 특색문화, 창작상품

0: 등 새로운 경영 형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꽃마차 순회, 무형문화유산, 수공예 체험 등 양방향 활동을 조직해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12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복건성 장조고성은 가재희, 운소조극, 특색 무형문화유산 공연을 펼쳐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았고 진정한 민남 민속과 풍경을 느끼게 했습니다. 해가 지고 화려한 등불이 밝혀지면서 호남성 봉황고성은 오색 찬란한 불빛으로 등장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배를 타고 량안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며 워터스크린 빛의 량방향 체험을 즐겼습니다. 안희송 호조씨는 실경 공연, 드론쇼, 무형문화유산, 철불꽃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밤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종경시 양평에서 사천 종경서극 전통
1: 전사회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이 연인수로 3억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에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교통수행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해졌습니다. 전국 철도역의 이동량은 4일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전국에서 여객량이 가장 많은 광주 남역에서는 스마트 관제 플랫폼과 AI 여객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고속열차의 고밀도 대중교통식 운행을 실현했습니다. 고속철차의 최단 도착, 발차 간격은 40초까지 단축되었고, 연인수로 하루 최대 100만 명의 수송 능력을 갖췄습니다. 도로 부문에서 성을 넘나드는 출행과 신에너지 차량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4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은 총 33개, 주로 강서와 사천, 광동, 호남, 절강, 안위 등 성과 자치구에 집중되었습니다. 교통부문은 교통경찰, 운영,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연결해 데이터 공유와 디지털 협업을 실현했으며 2시간에서 4시간 전에 교통량 최고점을 예측해 정보 발표, 여객 화물 분리, 비상차로 개방을 적극 시행했습니다. 4일 민항 여객 수송량은 연인수로 23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공항은 국내선 출발 수속에서 스마트 보안 검색 시스템과 집중식 보안 검색 검증 장비를 전면 가동해 여객들의 편의를 크게 도모했습니다. 섬 여행과 수상 관광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해사 부문은 스마트 해사 플랫폼을 통해 선박 항적 추적을 전개하고 주요 항로에 대해 선박 동행 보장과 해상 순찰 등 호송을 시행해 수상 출행 안전을 힘써 보상했습니다.
0: 올들어 각지는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도시 유휴 부지, 자투리 땅등 분산된 공간 활용에 주목하며 다양한 용지, 부대시설 부양책을 적극 도입해 기존 공간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휴 자원을 주민 편의와 복지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함흥시 도심 핵심 지역에 위치한 피공업단지가 재개발을 거쳐 가족놀이, 료행 소비, 청년 주거를 아우르는 활기찬 새 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올 들어 기존 토지와 공간 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지에서는 계획 관리 통제 방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용지 지원책을 혁신했습니다. 오래된 공장과 옛 거리는 허용업종 목록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 주민 편의 상업 등 다양한 업종을 함께 도입해 단일 용도 제한을 타파했습니다. 또한 로후 주택 단지, 엘리베이터 설치, 법계 공원, 지역사회 보육 등 소규모 재생 민생 프로젝트 경우에는 일부 계획 허가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도시가 기존 자원 전환과 활용 관련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광주는 최근 역사 건축물 보호와 활용에 관한 신규 규정을 제정해 임대료 감면, 승인 녹색 채널 개설, 보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역사 건축물을 보존해서 활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연자원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200만 亩 이상에 달하는 초효율 용지 개발을 완성했으며 방치되어 있던 오래된 공장, 노후시설, 유휴 토지가 다시 제 가치를 찾았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15석에는 전망 계획 기간 각지는 토지 대금 납부, 과도기 사용, 단기 활용 등 정책을 한층 더 보완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신산업, 신경용 형태가

0: 신속히 자리 잡도록 추진하며 민생보장과 공공서비스 지원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입니다.
1: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국가에서 수자원망, 신형전력망, 컴퓨팅 파워망, 4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수송망, 물류망 등 6대망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6대망은 서로 분리된 파편화 체계가 아니라 깊이 결합되고 서로의 동력을 부여하는 유기적 통합체입니다. 현장 조사 연구, 오늘은 6대망 건설 간 협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취재팀이 동부 데이터 서부 처리의 중요한 중추 중 하나인 영하 중위를 찾았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다가왔지만 고비 사막은 여전히 들끓는 상황이고 전국 각지의 기업들이 앞다투 자리를 선점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중위시 데이터국의 계획도를 통해 수요 급증 상황을 의회할 수 있었습니다. 올 6월에 완성한 컴퓨팅 파워 단지 계획도의 빈 부지가 두 달도 안돼 모두 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신계획도는 신규 개발구역 면적을 2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도발적 수요는 새로운 난제를 불러왔습니다. 한 컴퓨팅 파워센터 건설 현장에서 책임자는 모듈식 공법 덕분에 건설 기간이 절반 줄었지만 변전소 건설에 달아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중위시는 컴퓨팅 파워망과 전력망 담당자를 불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필요로 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 건설 속도를 맞췄습니다. 절주가 맞춰지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모든 컴퓨팅 파워 기업이 최고 등급의 전력 설비에 따른 전력 공급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초기 전력 사용량은 3년 내지 5년이 지나야 최대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컴퓨팅 파워 기업은 데이터량을 전력 기업과 공유하고 전력 기업은 실제 상황에 맞춰 전력 수요를 산정해 정밀하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협력은 전력망과 컴퓨팅 파워망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부의 많은 컴퓨팅 파워 중추가 북경, 천진, 하북, 장강 삼각도 등지와 수천 킬로미터 상거에 있어 가장 높은 등급의 광통신망으로 직결해도 지연 시간이 20밀리초에 달합니다. 폭증하는 대규모 모델, AI 추론 등 극도로 민감한 지능형 연산 수요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현재 컴퓨팅 파워망을 구축하는 곳마다 통신망에 대한 동시 승격과 개조를 진행함으로써 먼 거리의 초고속 전송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0: 제10회 아시안게임이 10월 4일 폐막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금메달 169매, 은메달 89매, 동메달 83매를 따내 또다시 아시안게임의 첫 금메달을 거머쥐고 스케이트보드 종목에서 경외 아시안게임 참가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으며 서핑 종목에서도 아시안게임의 첫 메달을 따냈습니다. 축구, 배구, 농구 그리고 기타 단체 구기 종목을 보면 여자 배구팀이 지난 회에 이어 재차 아시안게임 우승을 차지하고 남자 축구팀은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시상대에 올랐으며 여자 수구팀은 무패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월 4일 오후 6시 본기 아시안게임이 일본 나고야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개막식에서 중국 남자 요트 윈드서핑의 비론 선수가 중국 대표팀의 개막식 기수로 나섰습니다. 아시아올림픽 리사회 알산희 주석이 본기 아시안게임의 폐막을 선포하고 회기를 자기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카타르 도하로 인계했습니다. 이 연습안은 중국 대외 원전력 자원 개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적십자회 훈련센터가 주관하고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연수 발의는 19개 아프리카 국가의 적십자회와 적신월회 그리고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의 소속 대표 26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레모프 소장은 이번 연수반은 각국 적십자회와 적신월회가 전문 지식을 교류하고 실천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모프 소장은 연수 참가자들은 교실 수업 현지 시찰, 상호 교류를 통해

0: 중국의 재해 경감, 지역사회 보건력, 지속가능 발전 등 경험을 리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레모 부소장은 중국의 빈곤 퇴치 실천은 내생적 동력을 강조하고 발전 능력을 키워 수혈식 빈곤 구제에서 조혈식 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오물이념과 일맥상통하며 아프리카 지역에서 현지 주도형 지속가능 해결책을 시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지역사회의 보건력 강화는 한결더 시급한 현실적 의미를 갖습니다. 아샤 모하메드 대표는 극한 날씨와 기후변화 영향이 아프리카 사회경제 발전의 모든 측면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수반은 참가자들이 중국의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 경험을 직접 리해하고 각국의 실제 상황에 맞게 자국에 적용 가능한 해결책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크레모 부소장과 아샤 모하메드 대표는 모두 중국 정부와 적십자 적신올괴 국제연합회가 협력해 진행한 잠비아 말라리아 조기 퇴치 사업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기반 협력이 해당 기구가 추진하는 현지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 발전 지원이라는 오물이념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레모 부소장은 미래 중국과 아프리카 청년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더 많은 실질적 협력을 펼쳐 아프리카 지역 사회의 보건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긴급 구조 절실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들의 로고에 보답하려 합니다. 청년 역량 강화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아주 큽니다. 크레모 부소장은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는 아프리카 전역의 1만 6천 개 지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긴급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각 지부가 자체적인 지역사회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지역사회 차원의 디지털 전환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췄으며 재생에너지 기술도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디지털 전환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중국 아프리카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 협력과 관련해 아샤 모하메드 대표는 중국은 아프리카 연맹이 역량 강화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 작용하고 있다며 식량 안전과 지역사회 보건 분야의 경험 공유를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 발전 능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와 아프리카연맹의 다자간 플랫폼에서 중국과 역량 강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 심화하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더 깊고 더 넓은 분야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경험이 아프리카의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에 도움이 된다고 한 국제기구 관원들의 주장을 들어보았습니다. 해설의 강설회였습니다.
1: 국정운영으로 남 제4권행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2: 명을 견직해야 한다는 등 근본적이고 장구한 지도적 의의가 있는 10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을 개발했습니다. 이 10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은 체계적이고 완전하며 상호 연결되는 유기적인 전일체로서 당과 인민의 사업이 끊임없이 성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장을 제시하고 당이 시정불패의 지반에 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제시하고 당이 시종 역사적 능동성을 장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당이 선진성과 순결성을 영원히 유지하면서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10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은 장기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이고 당과 인민이 함께 창조한 정신적 부로서 반드시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으로 견직해야 하며 신시대의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발전 단계에 입각해 새로운 발전 리듬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조진하며 인민이 부유한 나라, 강성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건설을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연결을 영원히 유지하고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을 끊임없이 잘 실현하고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우한에 살고 안락에 죽는다는 말을 명기하고 항상 먼 앞날에 대비해 위험을 경계하며 신시대 당 건설에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후계자를 양성하는 근본 대계를 잘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당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지난날의 고난과 찬란한 업적을 잊지 않고 오늘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미래의 위대한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하며 업무에 정진하고 굳센 의지로 전진함으로써 두 번째 백년분 두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동지들, 이번 전원회의의 주요 임무는 이 결의를 심의하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주왕의 요구를 관철 실시하고 역사와 현재, 미래를 일관시켜 파악하며 깊이 사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며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지혜를 모아 건설적인 의견과 건의를 내놓음으로써 함께 이번 전원회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결의문 수정 작업을 원만히 완수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여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여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따뜻한 다리를 놓은 북경 내몽골 주역 양방향 선택 채용 방담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내몽골 자치구 2026년 가사봉사 종사자 사전교육 및 북강 가사봉사 종사자 시범 양성반 수료식과 가사 취업 양방향 선택 채용 방람회가 북경 거연지가 가사 양성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몽골 수강생 80명에게 5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수요와 공급량 측의 고품질 취업을 위해 다양하게 매칭해 제공함으로써 배운 기술과 직무 요구가 정확히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수강생 73명이 가사봉사 기업과 취업 의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회 한 데 따르면 북강 가사봉사는 내몽골 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이 중점적으로 육성한 자치구급 특색 로무 브랜드입니다. 북경의 노인과 아동 가사봉사 시장 수요를 겨냥하여 올해 농목민 183명을 두 차례로 나누어 교육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산모와 영아 돌봄사, 양로 간호사, 아동 동반 돌봄사 등 3대 인력 부족 지급 종류입니다. 북경 전문가들은 이론 정밀 강의 플러스 실제 현장 실습의 이중 교육 모델로 수강생들이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하여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이 끝나면 바로 취업, 수료 즉시 근무를 실현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의 농목민이 북경에 남아 성공적으로 취업했고 월 수입은 일반적으로 7천원 이상이며 일부 최우수 육아사와 아동 동반 돌봄사의 월급은 만원을 넘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인적자원사회보장청 농목민업무처 루병처장은 자치구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은 직무수요 플러스 기능교육 플러스 기능평가 플러스 취업봉사의 네 가지를 하나로 프로젝트형 교육 모델을 혁신적으로 시행해 산업발전에 적합한 고급 기능 인재대우를 육성하고 북강 가사봉사 특색 로무 브랜드의 영향력을 높여 전국 가사봉사 시장의 고품질 발전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향후 일자리 연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취업봉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고 내몽골 수강생들이 북경에 남아 안정적으로 취업하여 소득을 늘리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전기 오토바이, 고성능 전기 오토바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전시 부스에서는 배터리, 모터, 지능 중국 국제 오토바이 박람회가 존경에서 열렸습니다. 전시장 면적이 19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320개 기업이 참가했고,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오토바이와 전기자동차 브랜드가 등장해 3,000대가 넘는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80여 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온 수천 명의 해외 구매자와 전문 관람객이 참관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중요한 풍향계인 올해 전시회는 새로운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신에너지, 오토바이와 배터리 전기, 지능형 제어 등 관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경은 중국의 중요한 오토바이 생산 기지입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오토바이 3대 중 1대는 중경에서 생산됩니다. 현지에는 규모 이상 오토바이 완성차 기업 60곳과 규모 이상 부품 기업 431곳이 집적해 있고 전기 오토바이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60%를 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경의 전기 오토바이 생산량은 312만 7천대로 동기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대배기량 내저 오락용 오토바이 생산량은 27만 5천대로 동기 대비 54.5% 증가했습니다. 유류와 전기가 병행 발전하는 모습이 중경 오토바이 산업의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업사슬의 전환도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종신산하 신남, 흠원산하 빈삼, 계위 등 브랜드는 신에너지 분야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고 신능한, 중창신항, 간복리튬전지 등 배터리 기업들도 신기술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장홍파 비서장은 신에너지 오토바이가 여러 국가와 지역의 도시교통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업계는 친환경화, 지능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신에너지 차량의 활용 장면이 전면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계위그룹 산하 EJI 브랜드가 전시한 하임맥스, 태령의 비활유성 X9 등 모델은 도시간 장거리 주행과 도심 통근을 겨냥했습니다. 아폴로 RFN 경기용 모델은 이미 81개 국가와 세계 시장을 개척했고, 지금은 전기 오토바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설 오토바이 창시자 장설은 이미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이 분야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했고 전기 오토바이 분야 진출에 필요한 관련 증인 요건도 확보했습니다. 설립된 지 겨우 2년 남짓한 새 브랜드인 장설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 분야에 진출했다는 점은 신에너지가 일부 기업의 제품 선택에서 오토바이 산업 전체가 선택하는 중요한 기술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오토바이 완성차 수출량은 1,336만 대, 수출액은 88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의 오토바이 수출은 약 670만 대로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류훈 부회장은 중국 오토바이의 해외 진출이 제품 수출 중심의 초기 단계에서 현지화를 심도 있게 추진하는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9위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도시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택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 오토바이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중경의 수출 데이터는 신에너지 산업의 해외 진출 활력을 입증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경의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수출량은 11만 7천 대로 동기 대비 130.5% 증가했고 수출액은 5억 1,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6.6% 늘었습니다. 한 번의 오토바이 박람회를 통해 산업 변혁의 큰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완비된 완성차 제조, 핵심 부품, 지능형 연구개발 등 전 산업체인 우세를 바탕으로 중경은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해외 진출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산업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 오토바이의 도시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말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딩업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1: 연결총 합방송이 8시를 알려드렸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 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 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봅니다. 오늘 시간 오정묵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노래로 된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앱 옌지롱매의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변 아줌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147번, 79147번이었습니다. 자, 해란강 여울소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바다처럼 푸르다고 불러온 이름인가? 바다처럼 푸르다고 불러온 이름인가? 언제나 부르고픈 말띠맑은 해란강. 언제나 부르고픈 말띠맑은 해란강. 일송정 빗긴 모습 한없이 아름다워. 일송정 빗긴 모습 한없이 아름다워. 정다운 여울 소리 심금을 울려주네. 정다운 여울 소리 심금을 울려주네. 후렴구. 아, 여울 소리, 해란강 여울 소리. 아, 여울 소리, 해란강 여울 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여라.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여라.

네, 2절입니다. 천혜의 땅 누비면서 울리는 여울 소리. 천혜의 땅 누비면서 울리는 여울 소리. 변강벌의 오곡두를 키워주는 어머니가. 변강벌의 오곡들을 키워주는 어머니강. 역사와 더불어 영원한 해란강. 역사와 더불어 영원한 해란강. 행복의 여울소리 먼 바다로 울려가라. 행복의 여울소리 먼 바다로 울려가라. 후렴구.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네, 2절 끝나고 후렴구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울리고 울리어라.

자, 해란강 여울소리 오정목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8번, 79168번입니다. 우리 노래의 원곡자죠. 정옥화 어머님께서 우리 노래 교실에 계십니다. 오늘도 열심히 또 우리 원곡자 앞에서 함께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봅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정묵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연길 융합의 제중심 앱, 옌지룡매 APP,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란강 여울소리 계속해서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네, 노래한마당 오늘 시간 오정묵 작사, 최룡해 작곡, 정목화의 노래로 된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8번, 79168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브릭스 공상 포럼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혁신 분야에서의 국제적 교류 및 협력을 심화해 각자의 비교 우위와 보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 더 많은 국가와 인민이 과학기술 진보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전통 산업에 대한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의 충격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포용과 광익을 견제하면서 각국 인민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발전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문제는 각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입니다. 신흥시장국,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뚜렷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국 내부에도 발전 격차가 정도 부동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국제사회의 종합적인 행동 방안을 제공해줬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입각해 2030 의제를 자국의 발전 전략과 심층적으로 연결시키고 인민 중심을 견제하며 경제, 사회, 환경의 발전을 총괄적으로 계획해 인민 대중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끊임없이 증진시켜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지해 국제사회가 파리 협정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도록 추진하며 자연을 숭상하고 녹색 발전을 지향하는 생태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 발전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선진국들이 공적 개발 원조 약정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광범한 개발 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는 개발 도상국이 가장 집중된 대륙으로서 세계적으로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의 발전을 지원해 브릭스와 아프리카의 협력을 남남 협력의 본보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협력 과정에 우리는 자체의 실정과 결부시켜 아프리카 국가와 빈곤 감소, 식량 안전, 혁신, 기반시설 건설, 공업화 등 분야에서 프로젝트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각국이 경제 구조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주고 아프리카 연합 어젠다 2063을 실행하는 데 힘을 보태줌으로써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대지가 왕성한 생기와 활력으로 자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다자주의를 견제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완비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에 있어서 량화하고 안정적인 외부 환경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현행 국제 질서는 비록 완벽하지 못하지만 규칙을 토대로 하고 공평을 앞세우고 상생을 목표로 하는 한 지식재산권 보호 등 문제에 있어서나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 극지 등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나를 막론하고 새로운...

김학송 작사 문동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헤르만 헤세의 나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1946년 그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바로 미래소설 유리알 유희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지요. 수레바퀴 밑에서 히타르타, 황야의 늑대 등 수많은 작품을 남긴 헤르만 헤세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제가 헤르만 헤세의 나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헤르만 헤세. 나는 8살 때부터 나비를 잡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비 잡기에 그다지 큰 흥미는 느끼지 못했다. 그저 심심풀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나비를 잡으니까 나도 따라다니는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달랐다. 나비 잡기를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 맞이하는 여름이 되었을 때 나는 이미 그 작업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였다. 나는 나비 잡기의 매력을 느낀 이후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비 잡기를 시작하면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 또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다. 난 그 정도로 나비 잡기에 빠져 있었다. 특히 수업이 없는 날은 더했다. 이른 아침에 빵 한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서면 밤 늦게까지 모든 것을 잊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오직 나비 잡기에만 열중했다. 나이가 든 지금에도 나는 아름다운 나비를 보면 가슴이 설렌다. 어릴 적 나비를 찾아 숲속을 헤매던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 온몸이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나는 어린 시절에 대한 아련함으로 황홀경에 빠진다. 어린 시절 자 나비들을 정리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내 소중한 보물들을 간직했다. 처음 한 주 동안은 내가 잡은 나비들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곤 했다. 하지만 친구들이 가진 도구들은 유리 뚜껑이 있는 상자, 그리고 푸른빛 거즈를 들은 상자와 같이 값비싼 것들이라서 난 그것들을 보고 나서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나비를 잡아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나와 누가 보더라도 에밀은 흠잡을 때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느낌을 주는 아이였다. 그래서 그런지 에밀은 아이답지 않은 구석이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듣곤 했다. 에밀도 나처럼 나비 수집을 했다. 그동안 에밀이 잡인 나비들은 그다지 대단한 것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정리하는 솜씨. 그러자 에밀은 자기가 무슨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나비를 이리저리 관찰하더니 점잔을 빼며 말한다. 이 나비가 희귀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어. 따라서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의 가치는 인정하겠지. 하지만 아쉽게도 나비를 정리하는 방법이 너무 엉망이야. 날개를 펴놓은 모습도 바르지 않고 안타깝게도 다리가 두 개나 떨어졌잖아. 정리를 좀 잘하지 그랬냐. 나는 에밀의 지적을 들으면서 그의 말이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진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푸른 날개 나비를 잡은 데 대한 기쁨이 상당 부분 사그라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헤르만 헤세의 나비 읽어드렸습니다. 네, 내일 계속해서 나비의 뒷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소리에 적당한 규율의 합성체인 음악, 내게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린 음악. 소리로 하여금, 가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심어준 공기의 파동이 만들어낸 예술, 음악. 네, 오늘도 그 음악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류미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영원한 조국의 부강을 위해.

아름다운 장미는 사람들이 꺾어가서 꽃병에 꽂아두고 혼자서 바라보다 시들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아름답지 않은 들꽃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면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도 꺾어가지 않고 다 함께 바라보면서 관광명소로 즐깁니다. 네, 우리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거나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좀 배웠다고 너무 잘난 척하거나 권력이 있고 힘 있다고 마구 날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장미꽃처럼 꺾어지고,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대를 이어 전해 가세.

것이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무엇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편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혼의 순수함에서 생겨나지 않을까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주는 것에 덜 인색한 세상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고,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가 무언가에 실증을 낸다는 것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던 나름대로 소중한 느낌들을 쉽게 잊어가기 때문이죠. 네, 내가 왜 이 물건을 사게 됐던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던가? 내가 왜 그런 다짐을 했던가? 이렇게 하나 둘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그 처음에 좋은 느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은 늘 변화합니다. 늘 같을 수는 없겠죠. 네, 악기와도 같습니다. 그 변화의 현위에서 각자의 상념을 연주할지라도 현을 이루는 악기 자체에 소홀하면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늘 변화를 꿈꾸지만 사소한 무관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이따금 불협화음을 연주하게 되는 거죠. 네, 현인들은 말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있다. 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네, 지금 눈을 새롭게 뜨고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늘 사용하는 구형 휴대폰, 네, 어느새 손에 익은 볼펜 한 자루, 잠들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 또 지금 사랑하는 사람. 네, 먼저 소중한 느낌을 가지려 해보십시오. 먼저 그 예전의 그 마음을 되살리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네, 당신은 소중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떠올렸던 그 마음, 네, 그들로 인해서 잠시나마 가졌던 그 마음, 볼펜을 종이에 극적이면서 고르던 그 마음, 네, 처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졌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엷은 미소를 짓는 멋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

네,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박힌 역할에 맞추느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컨대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느끼면서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박은화 가수의 연결축복.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夜11:30，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广播。

0: 三十分，你在等着谁的信息？闭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1。

0: 在是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

0: 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我穿成这样吗？那你下次喜欢我穿成什么样你就告诉我，我就穿成什么样给你看。

0: 记千古文心，爆香凌霜。八百年清寒傲骨，借一尊金盏，世代流芳。
1: 寒露三候，鸿雁来宾，却入大水为阁，举有黄花。自此